0: 드립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와, 오빠야, 여기 꼭 한국 시장 같네. 여행 와서 한국 음식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엄청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1: 맞나? 내 마 믿으라 했지.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야시장이거든. 여기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 캤다.
2: 난 뭐 매콤한 게 먹고 싶은데 떡볶이도 있겠나? 오빠야, 설마 저거 떡볶이 들어가이가?
1: 맞나? 맞네. 자, 가서 떡볶이 실컷 먹자. 가보자.
4: Hello, how are you? Oh, you two look Korean. I actually went to Korea recently and learned this tteokbokki recipe from one of the most famous grandma chefs there. Oh, you're going to be amazed when you try it.
2: 오빠야, 뭐 할머니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 거고 대꾸 좀 해주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1: 맞나? 알았다.
4: What's this?
2: 아니, 그거는 지나가는 모기도 알겠다. 떡볶이 아이가 그걸 뭘 물어보노? 설마 영어 못해서 못 물어보는 거 아니제?
4: Oh,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again? This isn't just any tteokbokki. It's made with a secret recipe that's never been revealed to the world ever before. And since you're my first customer today, I want you to try it and give me your honest review. So, what would you like?
2: 오빠야, 그러면 떡볶이 2인분 달라 하고 나는 알제 떡보다 어묵파 어묵을 더 많이 달라 해라이.
1: 맞나? 그래. 어묵 저기 저 벤치 가서 앉아 있어라. 내가 사갖고 갈게.
2: 알겠다. 그런데 뭐 설마 어묵 더 주세요. 이 말이 영어로 어려워갖고 내보고 가 있으라는 거 아니제? 빨리 사온네.
4: So, what can I get for you? This two, this more, please. You know, this more.
2: 오늘 배워볼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2: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4: More A than B, please. B보다 A를 더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응용해서 물보다 얼음을 더 많이 주세요. More ice than water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4: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a play that was born in Seoul and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its artistic merit has met with Busan actors, gaining a completely new life. A new experience has also begun where the exact same piece is being staged simultaneously in both Seoul and Busan, interpreted by entirely different casts. And what makes this even more meaningful is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is work is deeply rooted in the history of Busan. So joining us today to discuss the new possibilities of regional art are Mr. Shin Moon-sup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Adapter Theater, and actress Byun In-ji, who are together building a stage of coexistence. 네, 오늘 인터뷰에선 부산에서 새로운 상생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댑터 시어터의 신문섭 대표 그리고 변인지 배우와 함께 지역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부산 광안리에서 연극, 뮤지컬, 그리고 스탠드업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어댑터 시어터의 대표이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연극 그때 변홍래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신문섭이라고 합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환영합니다. So he introduces himself as a CEO of Adapter Theater, meeting audiences in Gwangalli through a diverse range of performances. He notes he is also serving as a producer for the play, 그때 변홍래, which we will talk about today. 배우님.
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극 그때 변홍래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변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have also actress here in the studio, currently performing

0: Performing in the play, 그때 변홍래, she expresses her sincere gratitude for being invited to such a wonderful program, and it's a pleasure to have both of them here. Now, there are reviews stating that this project goes beyond simple theater production and is actually experimenting with a brand new theatrical ecosystem. So could you briefly explain what kind of projects this is and what inspired you to plan it?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연 제작을 넘어서 새로운 연극 생태계를 만드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1: 아, 네. 아, 기존에 이제 지역의 연극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매우 유명하고 많은 관객들이 봤던 흥행한 훌륭한 공연들이 부산에 오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짧게 공연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아주 소비적인 구조였어요. 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의 유명한 극단 핫땅새의 훌륭한 작품과 그리고 그 작품 만든 오리지널 연출 시스템이 그대로 부산에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안착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위에 저기 배우들은 전부 다 부산 지역에 있는 11명의 출연진들을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선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 배우들에게는 좀 더 검증받은 질 높은 공연들에 장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극장은 많은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안정적인 레파토리를 확보하는 아주 자생력이 좀 있는 민간 창제작 기획극장의 모델을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지역 공연계의 새로운 모델이 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and you're checking out through YouTube, you can see the poster of 그때 변홍래, the play that we are talking about. And we have the producer, CEO, and also the actress here in the studio. Now the CEO, he explains that one challenge in the regional theater scene has been the successful productions from Seoul often visit our city for only a short run before moving on, and this project aims to change that by bringing the acclaimed work and directing system of the Seoul theater company Hatdangse to Busan for a long-term run. The team hopes to create a more sustainable model, and he also highlights that all 11 cast members were selected through auditions from local Busan actors. The goal is to provide regional performers with ongoing opportunities while helping the theater build a stable repertoire and also a stronger local production ecosystem as well. And this piece is actually built entirely on a new and true story that actually took place in Choryangdong, Busan, back in 1931. Given that it directly covers the history of Busan, what aspects do you think will especially resonate with or feel entirely fresh to local audiences? 이 작품은 1931년 부산 초량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부산 관객들이 특히 공감하거나 새롭게 느끼게 될 부분은 무엇이
1: 아, 네. 이 연극의 주요 사건이 되는 것은 바로 1931년도에 부산 초량동 철도국 관사에서 일어난 이른바 미제 사건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권력을 가진 일본인 가해자들이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조선인 한여만 희생된 미제 사건이고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이 공연은 이 안타까운 사연에만 집중하지 않고 아주 무성영화 기법의 무대와 또 뛰어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로 관객들이 입장할 때부터 기상천외한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입장할 때는 뭐 클럽을 연상한다든지 또는 공연 중에 포토타임이 진행되면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한다든지 또는 극장을 벗어나는 아주 특별한 연출 기법이 있어서 오시지 않은 분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장치라든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제가 말로 다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극장을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0: 말씀만 들어도 네. 직접 극장에서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2: Right, so he says the play is based on an unresolved case that took place at a railway bureau residence in Choryangd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case, the Japanese suspects were acquitted due to a lack of evidence, while an innocent Joseon housemaid became the tragic victim. However, he emphasized that the production is much more than a historical mystery. Using the style of 1930s silent film, along with inventive directing and strong performances, the show offers a unique experience from the moment audiences enter the theater, and guests can enjoy different performances. So he mentioned experiencing a lively atmosphere, even taking part in special moments, and there's like a little photo time.

0: as well during the show. He says there are many, many more surprises, but they are best discovered firsthand at the theater.
1: 그럼 배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2: 네, 아무래도 잠시만요.
0: 네.
2: 아무래도 우리가 매일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부산이라는 지역의 실제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 이제 관객분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아는 그 초량동에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몰입하시게 될 텐데요. 이 단순히 저희가 이 사건 자체를 좀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930년대에 부산에서는 이 시대상 그 시대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그 인물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다 이런 걸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이 다섯 명의 배우가 공연 내내 한 번의 퇴장도 없이 관객들과 함께하는 연극이거든요.
0: 네.
2: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역할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의 변사와 이 폴리 아티스트를 같이 해줘요. 그래서 모든 장면을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내는 연극이라서 관객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배우의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 또한 제가 대교사장 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제 목소리로 그 부인의 대사를 하지 않거든요. 대신 다른 분이 해주시고 저는 오히려 다른 역할을 맡은 배우의 대사를 제가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저희 출연하는 배우들도 아주 재미있는 연극입니다. 그래서
0: 네.
2: 끝나고 나면 저희가 땀범벅이 되어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Wow, and as she's talking about the play, you can see some of the photos of the play and some of the scenes on YouTube. So I do highly recommend that you check it out right now. And she believes audiences will be especially intrigued because the play is based on a real event that happened here in Busan. Many people may find themselves wondering,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in the Choryangdong that I know? And it will definitely just draw them into the story. And she mentioned that the production is unlike a traditional play. So five actors remain on stage for the entire performance, creating every scene together as actors, narrators, and artists. And for example, although she plays the wife, she never speaks her own character's lines. Instead, voices another character. And this unique approach makes the show exciting for both the audience and performers. And she mentioned by the end of each performance, the cast is completely drenched in sweat. So definitely something that you need to go and experience for yourself. Now, you made it through a highly competitive audition to join the cast as one of the lead performers for this Busan production. So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heard the casting news? And also, with what kind of mindset are you approaching the work now?
1: 네, 배우님은 치열한 오디션에 거쳐서 부산 캐스팅 주역으로 합류했는데요. 처음 캐스팅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먼저 이런 탄탄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다 이런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오디션에 도전했는데요.
0: 네.
2: 사실 이 연극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작품인데다가 서울 극단의 단원이 아닌 다른 배우들이 출연을 한 적이 없는 작품입니다. 근데 저희 다행히 서울과 부산이 협력해서 저와 같이 부산의 배우들이 이 작품을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그래서 학교 소식 들었을 때는 정말 설레면서도 동시에 너무 무거운 책임감에 좀 긴장도 많이 되더라고요.
0: 네.
2: 관객분들께 지역 배우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단순히 주어진 배역을 연기한다를 넘어서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증명해낸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료 후배 배우들의 가장 큰 고민이 서울에 비해서 연기할 기회가 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저는 우리 부산 배우들의 실력이나 열정이 결코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0: 네.
2: 생각보다 부산 곳곳에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관객과 매끄럽게 연결되는 플랫폼이 좀 부족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보 공유의 장이 더 커지고 부산 연극계의 지형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부산의 극단들 또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무엇보다 개인의 기회를 넘어서 부산 배우들의 또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는데요.
0: So she says that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such a meaningful production in Busan was simply too good to pass up. So she auditioned without hesitation, and because the play was and has previously been performed only by members of

0: the original Seoul Theater Company. She was especially excited that this collaboration allowed Busan actors to take part as well. And when she received the casting news, she felt both thrilled and deeply responsible. And rather than simply playing a role, she approaches the project with determination to showcase the talent and potential of Busan actors. And she adds that while many local actors face fewer opportunities than their counterparts in Seoul, she firmly believes that their skill and passion are just as strong. And through projects like this, she hopes more audiences will discover the excellent work being created in Busan and that the local theater scene will continue to grow. And I absolutely agree.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Shim Moon-sop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Adaptor Theater and actress Byun In-ji as well. And since the show relies heavily on physical expressions over dialogue, as you mentioned, how did you prepare for the role? 이번 작품은 대사보다 또 몸짓과 표정 그리고 다양한 효과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역할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제가 이번 작품에서 맡은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교사장 부인, 일명 3호라고 불리는 역할인데요. 네. 러닝타임 60분이라서 이 시간 동안 각 인물의 서사가 아주 강렬하고 함축적으로 보여지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이 연극은 1930년대의 흑백 무성 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고 찰리 채플린의 영화처럼 몸의 움직임만으로 감정을 100%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고전 무성 영화들을 보면서 리듬감과 타이밍을 연구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이 캐릭터가 가진 특유의 무게감과 보이지 않는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정말 많이 집중했습니다. 제가 마치 연기를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무대 위에서 그 걸음걸이 하나, 손짓의 각도, 눈빛과 표정 하나까지 아주 미세하게 쪼개고 챙겨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연은 혼자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유기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오르는 동료 배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연기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밤낮 없이 저희 앙상블 연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연은 정말 배우들이 너무 할 게 많아서 바쁜 공연입니다. 저희가 잠시도 쉴 수 없고 퇴장도 없기 때문에 근데 관객분들이 이 모습을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저희가 흘린 땀만큼 관객분들의 박수 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정말 배우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So she shares that she plays the role of the 3호, so Madame. And because the production is presented in the style of 1930s black and white silent film, she had to express emotions almost entirely through movement rather than dialogue. So to prepare, she studied classic silent films, focusing on rhythm, timing, and how to convey her character's presence and authority without words. She says her process made her feel like a beginner again, carefully refining every detail from her walk, gestures, to her facial expressions as well. And she emphasizes that the show depends on strong teamwork. The actors spend countless hours rehearsing together, constantly supporting one another to create a seamless performance. Beautiful indeed. Now, since your theater is located in Gwanghwalli, a famous beach destination, I understand that foreign audience members often visit as well. So what are their actual reactions and what do you think is the ultimate charm of this production?
2: 공연장이 광안리에 있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또 이제 공연장을 많이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또 이 작품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3: 아, 네. 아, 광안리라는 그 해변 관광지의 특성상 외국인 분들이 종종 그냥 극장으로 막 들어오세요. 티켓을 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깜짝깜짝 놀라긴 했었는데 특히나 이 작품은 가장 큰 매력이 언어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공연을 보면서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언어의 장벽이 없는 작품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물론 극장에는 외국인 분들이나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자막 안경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이 공연 자체가 대사 위주가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느껴지는 그 신체 연기와 또 폴리 사운드로 무대 가장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첨벙첨벙 거린다든지 하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스스로가 장면들을 상상으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작품이라서 그냥 즐겁게 보실 수가 있고 한국어를 전혀 몰라도 빵빵 터지면서

0: 즐기는 외국인들을 제각해서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작품이 특히나 스페인 마드리드 초청 공연에서도 전석 매진 그리고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았었고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도 예술성을 또 인정받았고 특히나 예술성과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아주 멋진 공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1: 네.
0: 맥주라든지 음료를 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드시면서 공연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연은 사실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1: 네.
0: 공연장이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쪽에서는 이 공연에서는 특히나 맥주를 먹으면서 건배를 같이 하면서 또 맥주를 못 드시는 분들은 음료수를 드시면서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을 좋아하시는 관객뿐만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공연장을 방문해서 공연을 좀 보겠다 하시는 분들까지도 아주 자유롭게 또 유쾌하게 파티처럼 연극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언어가 달라도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강점인 것
0: 네.
1: 같습니다. I love that. So because Gwangalli attracts many tourists, foreign visitors often attend their performances, and the biggest charm of this play is that it goes beyond language barriers. While they provide smart caption glasses for foreign and also audience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show is actually driven by physical acting and live Foley sound effects as well, allowing people to enjoy it even without understanding the language. The production has received sold-out audiences and standing ovations in Madrid, and also has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And since their theater allows beer inside, you can actually bring in the beer and other drinks. Both foreign visitors and first-time theater-goers can just kind of relax and enjoy the performance in a fun and welcoming atmosphere.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Shin Moon-sup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Adaptor Theater and actress Pyeon-eun-ji as well. Now, for those who haven't had the chance to catch the show yet, could you give them one reason why they absolutely must experience this production in person? 이번 공연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에게 왜이 작품을 꼭 직접 봐야 하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대표님? 저 배우님부터 해보실까요?
0: 네.
2: 네. 저희 11명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정말 땀방울을 비 오듯이 흘리면서 연기하면서 또 밖에서는 쉴새 없이 효과음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 태엽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짜릿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매체에서는 절대 보실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진짜 라이브 연극의 참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러오세요.
1: 네, 기대됩니다. So she adds that the audience will experience the thrill of watching 11 actors pouring their sweat on stage while relentlessly creating live sound effects from the sidelines, moving together like highly precise interlocking clockwork. And she promises the production delivers the authentic flavor of a real live play that can never be captured or felt through on-screen media. 대표님?
0: 네, 광안리 오신다면 바다를 물론 보시겠지만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극장에 들어오셔서 시원한 맥주 한 캔과 함께 배꼽 빠지듯이 웃을 수 있는 완벽한 블랙 코미디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적극 권유해 드리고요. 특히나 요새는 뭐 미디어가 되게 발달돼 있고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아날로그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 공연 그리고 그 아날로그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코미디 뭐죠 이 폴리 사운드를 통해서 모든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그때 변옥내를 오시면은 매우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네.
1: 이 광안리의 풍경과 함께 즐기는 코미디라니 정말 매력적으로
0: 네.
1: 들리는데요. So she highlights that, or he highlights that it is a perfect comedy where you can enjoy the view of Gwangalli, step into the theater and laugh with your heart out with a cold can of beer. And in an era dominated by technology and expanding media environments, he hopes that people will visit the theater in person and dive into a thrilling comic and analog experience delivered directly by actors. No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3: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연극에 담겨 있는 열정을 전할 수 있어서 사실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토일에는 저희가 그때의 변옥내라고 하는 연극 말고도 임프로브 미스테리 코미디 연극인 후더닛 그리고 임프로브 뮤지컬인 웁스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광안리를 보시 주말에 방문을 하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장 재밌는 공연들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옆에 있는 우리 변은지 배우

0: 저는 사실 이 작품에 모두 출연을 다 하고 있어서 변은지 배우의 3단 변신의 모습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1: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it was a just an amazing experience to express the immense passion poured into their production. He knows that in addition to the play 그때 변홍래, which we talked about for the interview, the theater also presents an improv mystery play called Whodunit, an improv musical called Whoops as well, and stand-up comedy shows every Friday, Saturday, and Sunday. He also points out that actress 변은지 here in the studio stars in all three of these productions, offering audiences a unique chance to witness her transform across three completely different characters. 배우님?
2: 저 사실 공연하는 것보다 더 긴장이 너무 긴장했는데 아무튼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매해 제가 첫 무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있겠습니다. 극장에서 반갑게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So she promises to perform with her absolute best every single night, and she says she was a bit more nervous than when she would perform on for her play, but she did amazing, of course. And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So if you could express your emotions through a sound effect, what would it be?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내 마음을 효과음으로 표현한다면요?
0: 예술은 이렇게 꿈을 꾸고 멀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꿈을 쫓아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보여드리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꿈을 쫓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날개를 펼치고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바닥이 아니라 네, 활활이라고 하는 걸로 아주 크게 한번 날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날아갈 때 많은 관객분들을 등에 태우고 함께 날아가겠다라는 의미로 네, 저의 효과음은 활입니다.
1: 이걸 네. 어떻게 통역을 할까요? So 네. our actually CEO mentioned that art is actually about following your dreams. And when you imagine that, you're kind of flying with your dreams. And he said he would like to say flapping sound or more of like a fluttering sound effect so that you are flying to follow your dreams. I love that explanation. 배우님은요?
2: 저는 그 체하고 울리는 심벌즈 소리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생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두근거리는 제 마음의 소리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심벌즈 소리가 우리 그때 변홍래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심벌즈 소리가 울렸을 때 공연을 보신 후 마치 관객분들의 심장이 강하게 울리는 소리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장에 오셔서 그 울림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So she wants to express her feelings as the loud ringing sound of a clashing cymbal like ting, right? And she knows that while it mirrors her pounding heart during today's live broadcast interview, it's also the sound that signals both the very beginning and end of the play 그때 변홍래. So she hopes that after watching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will feel that as well in person, hopefull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Kim Moon-sup, the CEO of Adapter Theater and actress 변은지 here in the studio as well.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신문섭 어댑터 티어터 대표 그리고 변은지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Elvis Presley with Burning Love.

0: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and today we're turning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Ji-suk is joining us from Fukuoka, Japan.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김지숙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일본 통신원 김지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do have her connected. And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Japan has approved revisions to its Immigration Control Act, including significant increases in residency-related fees. So tell us more about this.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1: 네, 지난달 29일 외국인의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체류 허가 관련 수수료가 금년도 안에 인상될 예정인데요.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현행 6,000엔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만엔부터 7만엔, 영주 허가 수수료는 현행 만엔에서 20만엔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 the 29th of last month, Japan's public broadcaster NHK reported that the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includes raising the upper limit of fees for renewing foreigners' resident status, passed a preliminary session of the Japanese House of Counselors. And under the revised law, fees related to residence permits are scheduled to be raised within this year. It was repor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considering raising the resident status renewal fee from the current 6,000 yen to 10,000 to 70,000 yen, depending on the period of stay, and the permanent residence permit fee from the current 10,000 yen to around 200,000 yen. Now, the proposed fee increases appear substantial for foreign residents. So what prompted the revision? And how does the government plan to use the additional revenue? 체류 외국인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데요.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 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이번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정책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는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 등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So regarding the necessity of this law amendment, the 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put forward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stating that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creases, the costs related to foreign policies are also increasing. They announced that the tax revenue increased by the fee hike will be used to promote educational programs for foreigners and initiatives such as zero illegal residents. And aside from the fee increases, is there anything that travelers planning to visit Japan should be aware of? 네, 수수료 인상 외에도 일본 여행객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다고요?
1: 네, 이번 개정법에는 전자도항 인증 제도 JSTAR를 2028년 중에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 I see. So the revised law also introduces the introduction of the 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also known as JSTA, during 2028. So could you explain the system in a bit more detail? 조금 생소한 제도인데요. JSTA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 네, 제스타는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유료 개인정보 사전 등록 시스템인데요. 심사를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법 체류 목적의 입국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인 여행자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그렇군요. 이 제스타가 도입되면 일본 여행을 준비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So JSTA is a paid personal information pre-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ers intending to enter Japan without a visa. Its purpose is to facilitate the screening process while preventing entry for the purpose of illegal stay through more rigorous screening. Therefore, once the system is introduced, South Korean travelers are also expected to undergo pre-screening.

0: screening. So when this justice system is introduced, travelers may need to allow additional time for pre-travel procedures when planning a trip to Japan. Let's jump into our second story for today. Japan's population has declined by more than 3 million over the past 5 years. So tell us more about this. 네,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의 인구가 5년 동안 300만 명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1: 네, 총무성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세조사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304만 9,525명이었습니다. 일본의 국세조사는 총무성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기본 통계의 자료인데요. 2020년 대비 309만 6,575명, 비율로는 2.5%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2010년과 비교하면 15년 만에 500만 명가량 줄어든 셈으로요. 유엔 추정치 기준 일본의 세계 인구 순위는 에티오피아에 밀려 11위에서 12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고 니혼 케이자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0: I see. So according to the preliminary figures of the national census released by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on the 29th of last month, Japan's total population, including foreigners, stood at 123,049,525 as of October 1st last year. Japan's national census is a national basic statistical data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very 5 years. And compared to 2020, the population decreased by 3,096,575 people, or 2.5% in ratio. And compared to 2010, when Japan's population was at its peak, it has shrunken by actually 5 million people in 15 years. And the news, Nihon Keijai News, reported that based on UN estimates, Japan's global population ranking fell by one step from 11th to 12th, falling behind Ethiopia. And Japan's population decline appears to be accelerating. So what is driving this trend, and are all regions experiencing the same phenomenon? 인구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주요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 지역별 상황도 비슷한가요?
1: 네, 우선 일본 총무성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자연 감소 확대를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체 47개 광역자치단체 중 도쿄도와 오키나와 현을 제외한 45곳에서 인구가 감소했는데요. 이 중 크게 감소한 곳은 홋카이도로 23만 9천 명, 이어 시즈오카 현 16만 4천 명 등이었습니다.
0: 그렇군요. So first of all, Japan'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explained the expansion of natural decline due to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as a primary cause of the population decline. And by region, out of all 47 prefectures, the population decreased in 45 locations, excluding Tokyo and Okinawa Prefecture. And among these, the place with a significant decrease was Hokkaido with 239,000 people, followed by Shizuoka Prefecture with 164,000 people. So with population declines occurring across most regions, concerns about regional vitality are likely to grow as well.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is topic in Japa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all the updates coming from Japan today. 네, 일본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김지숙 통신원이었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it for Ms. Kim Ji-suk, based in Fukuoka. And listeners, that's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for today, but we'll be back tomorrow for our Friday edition of Busan Worldwide. So hope you tune in then at 11:05 a.m. Final song for today is by Whitney Houston with I Wanna Dance With Somebody.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and I'll see you tomorrow. Bye-bye. Yeah.

0: FM 부산 영어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0: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ore Greeks to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Ch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4th grader at Yeonji Elementary School. In my family, my mom is Korean and my dad is Canadian. I also have a younger brother. Now, I was born right here in Busan and have lived here my whole life. This city is great because all the activities I can do. I love going to all the beaches and riding my bicycle around the rivers. Being part of this city is great because I get to meet so many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anks for listening to my story,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8: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Wanna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3: chance. I call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4: The time is now 3 o'clock.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시장 같네. 여행 와서 한국 음식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엄청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1: 맞나? 내 말 믿으라 했지.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야시장이거든. 여기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 캤다.
2: 난 뭐 매콤한 게 먹고 싶은데 떡볶이도 있겠나? 오빠야, 설마 저거 떡볶이 트럭 아이가?
1: 맞나? 맞네. 자, 가서 떡볶이 실컷 먹자. 가보자.
4: Hello, how are you? Oh, you two look Korean. I actually went to Korea recently and learned this tteokbokki recipe from one of the most famous grandma chefs there. Oh, you're going to be amazed when you try it.
2: 오빠야, 뭐 할머니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 거고 대꾸 좀 해주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1: 맞나? 알았다. What's this?
2: 아니, 그거는 지나가는 모기도 알겠다. 떡볶이 아이가 그걸 뭘 물어보노? 설마 영어 못해서 못 물어보는 거 아니제?
4: Oh,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again? This isn't just any tteokbokki. It's made with a secret recipe that's never been revealed to the world ever before. And since you're my first customer today, I want you to try it and give me your honest review. So, what would you like?
2: 오빠야, 그러면 떡볶이 2인분 달라 하고 나는 알제 떡보다 어묵파 어묵을 더 많이 달라 해라이.
1: 맞나? 그래. 어묵 저기 저 벤치 가서 앉아 있어라. 내가 사 갖고 갈게.
2: 알겠다. 그런데 뭐 설마 어묵 더 주세요 이 말이 영어로 어려워 갖고 내보고 가 있으라는 거 아니제? 빨리 사 온네.
4: So, what can I get for you? This too. This more, please. You know, this more and more and more.
2: 오늘 배워볼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4: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2: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4: More A than B, please. B보다 A를 더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응용해서 물보다 얼음을 더 많이 주세요. More ice than water 라고 하면 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4: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부산.
1: Come to Busan.
0: You're gonna love it.
1: Stay in Busan.
0: Okay.
1: 다시 어디서?
0: And 얼른 어디서?
1: 얼른 어디서? And again and again. So I think today's stories highlights, I mean, two ways, of course, but how Busan is connecting with the world. We're using one of our biggest strengths, yes. industrial strengths, our port, but turning it into a festival that everyone can enjoy. Mm-hmm. And also, you know, the 150 years. That's very meaningful.
0: Very rare.
1: Mm. Mm-hmm. And then, of course, BTS. Can't top it. Can't top it.
0: So whether you're attending the Busan Port Festival or visiting Busan for a concert, there will be plenty of opportunities to experience what makes Busan unique.
1: Yes, indeed. What do you think makes Busan most unique?
0: The combination of urban scenery and the port.
1: Mm.
0: Because I think the port is really the essence and true identity of Busan.
1: Yeah.
0: Yeah.
1: So. I agree. Mm-hmm. The sea. Agree? Busan is the sea.
0: Yes,
1: every time you...
0: City.
1: Busan 하면 바다.
0: Yeah.
1: But those words can be empty if you don't really think about it. But if you think about it, Busan is really... Everything is the ocean. And the Obang Chukje is coming up as
0: wow,
1: well.
0: Yeah.
1: Obang Chukje 진짜 재밌어요.
0: That should be so amazing.
1: Oh, 근데 it's the same weekend, so it's going to be super busy. Oh, yeah.
0: You're also busy, yeah.
1: Busan 살아있네.
0: 완전히 살아있네.
1: QBC, thank you very much.
0: Yes.
1: Where can we find all the information?
0: You can find all the details and information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Globe. Please follow us.
1: Follow us. Follow us on the internet.
0: Yes.
1: Not in real life.
0: On Instagram. Not in real life. No.
1: I'll follow you. Okay, QB,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So I hope you're not too busy.
0: Oh.
1: But, you know,
0: anyway.
1: It's good for us, though.
0: Yes.
1: Okay. Thank you. Bye-bye.
0: Bye-bye.
1: All right. It's time for us to get into On the Mic. It will be in Korean. I'll give you an English explanation after.
2: Hello,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Everyday Investor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출신의 노트북 크리에이터 김형준입니다.
2: 와.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진짜 주식하면
3: 망한다 많았거든요.
2: 네. 실제로 주변에 돈을 잃으신 분들도 많기는 많았었어요.
3: 위험하게 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2: 그렇죠.
3: 네. 누가 추천해 주더라. 노트북에서 보고 아, 이 종목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면은 손실 날 확률이 좀 높죠. 무조건 공부하고
2: 네.
3: 이제 투자를 해.
2: 왜 수식어를 Everyday Investor라고 해주셨는지.
3: 네. 저는 뭐 거창한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일상 속에서 주식을 찾고 무리 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2: 근데 원래부터 직업이 투자자였나요?
3: 아, 원래는 제가 외국계 선박회사에서 수출입 관리했습니다.
2: 아.
3: 7년간 회사 생활하고 지금은 그 초록창에서 투자셀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주식을 시작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도 주식 공부는 좀 해보고 사봐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보고 이제 샀다가 재미는 못 보고
2: 네.
3: 입대하고 이제 제대하니까 그 주식이 없어졌더라고 상장 폐지죠. 그때부터 아 정말 공부하고 주식을 사야겠구나.
2: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3: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 주식이 왜 없어졌지 하면서
2: 네.
3: 복기를 하는 거죠.
2: 아.
3: 이 주식을 내가 왜 샀고 왜 이 주식이 없어졌는지 그런 이제 종목을 저는 발굴을 안 하고 안정적인 좋은 회사를 이제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아,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 그리고 부채보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더 버는 돈이 많다 하면 아 적어도 망할 리는 없겠구나 하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는 보죠.
2: 네.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3: 저만의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AI 프로그램을 한 3개를 씁니다. A에서 나온 정보가 맞는지 B한테 전달을 하고 C한테 전달하고 크로스 체킹을 하죠. 그리고 그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가서 이 내용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2: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 계속 보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3: 아, 네. 리포트를 보는 거죠.
2: 그것도 다 따로 기록을 하시나요?
3: 따로 내용을 기록을 하죠.
2: 아,
3: 1년에 4번만 보시면 됩니다.
2: 아, 분기별로?
3: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 분기 리포트에 자기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2: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걸

0: 동의한다면?
1: 정답도 없고 욕심의 한계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주식에 안 맞을 사람도 있거든요. 빨리 판단을 해서 아, 주식보다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가야겠다 판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번다던데 하는데 본인 자체가 주식 체질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변동성을 못 견디겠다, 막 괴롭다, 그러면 주식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기다릴 수 있고 좀 느긋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승률이 좀 높죠.
0: 투자는 운이 아니고 노력이다?
1: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주식도 내가 어떤 주식에 넣느냐에 따라서 내 낯빛이 달라지거든요. 싱글벙글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예. 네. 비만 치료제 주식 잘못 사면은 계좌도 살 빠지고 네. 내 살도 같이 빠집니다.
2: 아, 웃음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 잘 선택해야 됩니다.
2: 어쨌든 살은 빠지네요. 네,
1: 살은 빠지고 계좌에 살도 빠질 수 있어요.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공통점을 보면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한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많이 하시다, 그리고 기다림. 결국에는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은 우리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여유가 있어야 되네요. 마음의 여유가.
1: 우리가 이거 재테크를 1년 2년만 할 게 아니잖아요. 본업에도 충실하고 본업의 가치가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건데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0: 혹시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1: 제 노트북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 있습니다. 계좌 계산하는 것부터 있습니다.
0: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1: 저는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하나를 좀 좋아하는데, The stock market is designed to transfer money from the active to patient.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이 침착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한테 이동이 된다는 워렌 버핏의 명언입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0: 왜 특히 좋아하세요? 이 문장을? 흔들릴 때도 그 명언 한 번 더 생각하고.
1: 그렇죠. 모든 일에 조급함이 앞서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침착하게 대응해보자. 느려도 되니까 꾸준하게, slow but steady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해보자. 또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막 투자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재산을 불리십시오.
3: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o our reporter Olivia and to our interviewee Kim Hyung-jun. Nim is a U.S. stock investment content creator who previously worked in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at a foreign shipping company. He says that he's an everyday investor and promotes the idea of investing consistently while staying focused on one's main career. After experiencing the delisting of a stock he invested in, he became committed to studying companies and investing more carefully. I understand. He focuses on a company's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trength rather than short-term market trends, and emphasizes verifying information through multiple sources. He believes successful investing is about finding an approach that matches your personality and maintaining patience and consistency over the long term. His favorite English quote is from Warren Buffett: "The stock market is a device for transferring money from the impatient to the patient." A saying he believes not only applies to investing, but also to life itself. 인내심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인내심은 완전 흔하진 않습니다. 특히 요새 현대인들이 이제 뭐 급한 생활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hat, Olivia and Kim Hyung-jun-nim. 고맙습니다. If you want to be on the mic, get in touch. We'd love to have you. And don't forget, today we're talking about your thoughts on paying a bill. When you pay the bill, do you split it? Do you prefer one person pays everything, you pay them back later, or they just pay? 어떻게 하세요? Let me know. 오늘 밥값 어떻게 지불하는 게 편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할 때 뭐 더치페이나 뭐 한 명 아니면 뭐 선배 아니면 후배들 뭐 누가 뭐 페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2부에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050 파운드 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get in touch and let us know. Alright, here's a song. This is Skip by Crush and Han Sang-won. I'll be back with some Busan Life Solutions after thi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0: 델타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5: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4: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5: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4: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5: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4: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6: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7: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8: 제가 들어드릴게요.
9: 여기 앉으세요.
7: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 The time is now 5 o'clock.
11: "엄마가 얘기하는 거 따라해봐.
12: 어. 부산이 좋아요.
13: 부산이 좋아요.
12: 포 마이 부산.
13: 포 마이 부산.
14: 부산으로 오세요. 포 마이 부산.
15: 부산? 포 마이 부산.
16: 부산 하면 포 마이 부산.
15: 하나, 둘, 셋.
17: 부산 is good! For my Busan!
18: You are listening to For My Busan.
19: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For My Busan. The time is now 5 o'clock. It's Thursday, the 4th of June, and you're tuned in to 90.5 and 103.3 FM. 부산 영어 방송입니다. 반갑습니다. BEFM. Oh, yeah. I'm your host, Laura McClucky. Very soon, we're going to have the Global Chatter Squad. Andrew and Hayeon are already in their seats, getting ready for a good old chin wag. But before that, let me get into our text topic of the day, because every day, I give you something to think about, to talk about, to text in about. And today we're talking about paying a bill or having a meal, but also paying, specifically paying the bill. So do you prefer to split the bill? Do you like Dutch pay? Do you find it more comfortable when someone else pays, like one person pays for everyone? Do you like to pay every time? You know, my professor said to me, it's he didn't say it like this, but it's like, he who pays the bill has the power. And

자기 뭐 계산 다 하고 아니면 어떻게 나눠서 아니면 뭐 선배들 뭐 후배들 뭐 등등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견도 보내주시고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부산 플레이리스트에서 이 노래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많이 부탁드릴게요. 샵 9050 #9050 or 카카오톡 It's all for free. And our live stream is free as well. We've got lots of people texting in. I'm just going to say hello to some people. We've got 착한맛님 texting in. 안녕하세요. Benny님 also texting in. 로라님입니다. 맞아요. 나 매일매일 여기 있습니다. 매일매일 여기. 사랑더님, hi. Danny Lee님. We've also got 리세용님. Laura BEFM님. Who's that? 상윤킴님. Hello, hello. Also, we've got 고수님 texting in, 네코모님, 오, 이현철님, 황 작가님, 안녕하세요. And everybody else. Everybody's here. All the gang are here. If you are not yet in the gang, come on. We are open for as many members as can join. And also, there's so many messages coming in, but 황 작가님 says, I like this one, I do this. I like my friends, and I like to pee on my way to the toilet. 그래서 큰일 아니고 해피입니다. 맞아요. 그것도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whenever I'm with my friends, I always think if someone's going to the toilet, I'm like, they're going to go and pay the bill. So especially, like, I have this kind of group of friends, it's a... another couple, so me and my husband, we go for dinner and the boys always have this contest who can go to the bathroom the sneakiest and pay. Yeah, we like it. We like it. Anyway, keep your messages coming in. Keep your song requests coming in. And now it's time for the Global Chatter Squa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탁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어, 저도요. 근데 that's the definition of a tumbler, right? You let it tumble, you let it fall, you let it roll. 뭐 밖에 뭐 끓여도 일단 yeah. 안에 음료는 그쵸. Yes. 아무 상관없잖아요.
1: Mm-hmm. Exactly. So buying new pretty tumblers frequently is actually destroying the environment. 그래서 좀 오래 쓰는 게 좋죠. You have to use them long.
0: 네.
1: So do you often replace your eco bags or tumblers with new ones? That's the question. And some people even just collect them.
0: 네.
1: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이제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어,
1: 그거는 조금 뭐 본인 취향, you know, you might like that, but yeah. when you're thinking about the environment, 어. it's not really helping.
0: 저도 가끔씩 좀 에코백 그 영어로 그 tote bag이라고 하잖아요.
1: Yeah.
0: Like those tote bags. 집에 좀 많아요. 근데 like I don't like receiving tote bags. 저는 솔직히 그 에코백을 받는 거 이게 증정품으로, right?
1: 더 이상은 like, 필요 없어.
0: Like free gift, yeah. right? 받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랬지? 아,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like I don't think it's not gonna help me. So I like sometimes I like say like no thank you. Like it's free. It comes with whatever I bought, but like give it to the next person.
1: 아.
0: 왜냐면 저는 이거 계속 이 모으는 것도 I don't think it's good for me and I don't think it's good for the
1: 생각보다
0: environment.
1: 생각보다 보니까 나도 I have like a bunch.
0: 근데
1: 내가 모은 것도 아닌데.
0: 네.
1: But I actually use them.
0: 네.
1: Because 뭐 그런 마트 가면
0: 네.
1: 그 우리 마트는 그 사람이 없어요. 그 계산할 때.
0: 네네.
1: 그러면 비닐 하나 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0: 아, 맞아요.
1: 아, 항상 머릿속 안에 I need to bring a bag.
0: 맞습니다.
1: I do
0: 네.
1: that a lot.
0: 왜냐면 you know when you sign up for membership at like those, you know, those big like warehouse stores
1: yeah.
0: like Costa Thing, 뭐 Today Thing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 멤버십 사인업 하면 그 가방 주잖아요.
1: 나는 그거는 좋아.
0: 어, 그건 저 진짜 좋아요.
1: 크고 튼튼하니까.
0: 맞아요. 아마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합니까? 저는 예를 들어 그 코스트 땡하고 이 트레이더 뭐 땡이를 여기서 좀 like they're like each
1: 경쟁.
0: other's competition,
1: yeah.
0: right? So I purposely take the blue Costa thing the bag over to 그 Today thing.
1: 그렇죠.
0: 네. 어, 그렇게 하니까 뭐가 좀 어, 나 좀 잘못하고 있나라고 그런 느낌 드는데.
1: You know,
0: I thought it was just me.
1: You know what I do? I actually go on a cost thing run.
0: Yeah.
1: What I do is I go on my scooter and I bring two bags.
0: 네.
1: One on my right, one on my left.
0: Uh-huh.
1: And I go through and I just put it like 사람이 많잖아요.
0: 네.
1: I put And I don't use a card.
0: 아, 또 다시 그쵸.
1: One here, and I haven't filled up, and 네. I'm in and out
0: 네.
1: from my house. 거의 왔다 갔다 해가지고 떠나는 시간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시간 한 시간 반 안에. I'm in and out in yeah. 1.5 hours.
0: 진짜 Mr. Efficient here. 나 형이랑 코스트 가야겠다.
1: I know what I need.
0: 진짜 갈 때마다.
1: Like when I do a barbecue. 어. Get a meat. barbecue sauce.
0: 맞아.
1: Vegetables, bread, boom.
0: 진짜 갈 때마다 너무 시간. 어, 재밌긴 해요. It's fun, right? But... Oh, like I spent like 2 hours there.
1: You know the carts?
0: Yeah.
1: It's like traffic time.
0: 맞아, that too.
1: 그 운전하는 사람들도 못 안 있잖아 거기요. 아 그래서 그 카트 운전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It's rush hour every day there. So, folks, as tomorrow is World Environment Day, kind of a friendly reminder to all of you, right? Even though we use those tote bags, eco bag, or maybe even tumblers, like how often are we using them? To, you know, make it live up to its purpose of being eco-friendly. 자, 그렇다면 우리 뭐 green, 보통 green 하면 뭐 이 친환경이란 뜻 있잖아요, right?
1: Mm-hmm.
0: 근데 그 뜻 말고도 일상 구어체에서 어떻게 자주 쓰는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reen with envy. Green with envy. 그래서 질투로 좀 눈이 멀다, 뭐 질투로 눈이 뒤집히다라고 말할 때 He was green with envy.
1: Green이 은근히 그 질투란 얘기가 있어요. So they say the green monster.
0: 맞아요.
1: Green, 어, 그 사람이 완전히 그 green monster가 돼버렸어.
0: 맞습니다.
1: The envy monster.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0: 네, 그래서 오, 쟤, 아, 내 새 차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 He was green with envy when he saw my new car. Or he turned into a green monster when yeah. he saw my new car.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Be green. 이게 경험이 없다. 이게 풋내기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 아직 진짜 완전 그냥 I'm a rookie, right? 그래서 I'm still pretty green 이라고도 mm-hmm. 표현해요. 난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I'm still pretty green. 그리고 뭐를

0: 허가 뭐 승인할 때 green light라고 또 많이 하잖아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거 어떻게 됐어? We're in the green.
0: 맞아요. We're in the green. They gave us the green light. 네. 우리 뭘 해도 돼. 허락을 받았어. They gave us the green ligh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1: 오늘 green이 은근히 그 어렵네요.
0: 네.
1: We're green에서.
0: 근데 피디님 물어봅니다. 혹시 남녀가 마음에 들 때는 green light라고도 표현할 수 있나요?
1: It's cool. 뭐 we're in the 약간 it's green light.
0: 네.
1: 그래서 근데 예를, 그건 약간 한국적인 그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0: 예를 들어 나 쟤 좀 좋아하는데 가서 좀 말 걸고 싶은데 일단 눈 마주쳐야 돼. 눈 마주쳤다. 나한테 웃고 있다. She's giving me the green light. 이런 yeah. 느낌인가?
1: 아니면 브라질리안 바베큐의 그
0: 맞아요, 녹색 여러분, 그 브라질리안 바베큐 뷔페 갈 때요 이게 그린 라이트 해야지 고기 계속 보잖아요.
1: 그리고 배부르면 빨간 색깔을 바뀌잖아요.
0: 맞아요.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1: We got 조원이 형's vibe check.
0: Vibe check.
1: That's right. We take you on a musical journey. Picked by songs from my past. And w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and then go through the lyrics and just talk about those great songs.
0: 맞습니다. 이어서 Globe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culture and global vibes.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리얼 토크도 이어집니다.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Honey의 Vibe Check.

0: And I actually started singing like Boyz II Men and other singers. Mm. But Luther Vandross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he sings different. Mm. Like Brian McKnight, they go, hey, hey, right? But Luther Vandross is like, oh, oh, oh.
1: 깔끔해, 이게.
0: Hey, hey,
1: hey. 맞아요.
0: At the end. 이 마지막에 기다리다가 그냥 한참 노래하고 있는데 뒤에. It's very different. Very relaxed.
1: That kind of R&B technique, I feel like that's more 그 옛날에 그 블루즈 느낌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Whereas Brian McKnight 이거는 진짜 이렇게 자기의 스킬로
0: yeah.
1: 조금 솔직히 그 애드립을 통해 이렇게 자기 쇼업하는 거 조금 있긴 있잖아요.
0: I think yeah. So it's I think a little more purpose-filled adlibs versus singing the song and then just lingering on it. Lingering on the
1: 맞아요.
0: the vibe.
1: 그래서 좋아요. Luther
0: Very
1: Vandross.
0: Relaxed.
1: 좋아요.
0: So this song is just beautiful.
1: 그러면 일단 Luther Vandross Here and Now 가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0: Let's go.
1: 네.
0: Here we go. Let's start. One look in your eyes and there I see just what you mean to me.
1: Just what you mean to me.
0: 당신의 눈빛을 단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어. 당신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1: 맞아요. 일단, you know, when people like are confessing their love to like people like oh, you mean the world to me.
0: Yeah.
1: 진짜 너는 나의 세상이야라고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Yeah. 그래서 what you mean to me. 너는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0: Here in my heart, I believe your love is all I'll ever need. 내 마음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당신의 사랑뿐이라는 걸.
1: 맞아요. All I'll ever need. 진짜 이것만 있으면 된다. Mm-hmm.
0: Holding me close to the night, I need you. 이 밤이 다하도록 당신을 꼭 안고 난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해요. I look in your eyes and there I see what happiness really means. 당신의 눈을 바라보면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1: 오, 진짜 이거
0: yeah.
1: 이거 완전 이게 작업 멘트 아니에요 이런 거.
0: But the way he sings yeah. is so sincere.
1: 맞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 가사만 들으면 오 완전히 작업 멘트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요. 이 나중에 우리 한영 미니 콘서트를 통해 진짜 스윗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예요.
0: The love that we share makes life so sweet. Together we'll always be.
1: Together we'll always be. 이게 무슨 뜻이죠?
0: 우리는 언제까지 함께일 거야.
1: 아, together 함께
0: 그렇죠.
1: will always be. 뭐가 이게 뭐를 you know be 그 동사 있잖아요. 뭐가 to be something.
0: 그렇죠.
1: I am 하고 그렇게 말할 때 하는
0: yeah.
1: 거지. Together we'll always be. 왜냐면 앞에 together가 와서 we'll always be together. 원래 together가 뒤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앞에 있네요. Together we'll always be.
0: That's right. This pledge of love feels so right. Oh, I need you. 사랑을 담은 이 약속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난 당신이 필요해요.
1: Oh, 가져가.
0: Here and now, I promise to love faithfully. You're all I need. 바로 지금 이 순간, 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당신은 내게 전부니까.
1: 네, 자 여기서 이 핵심 단어가 faithfully 인 것 같아요.
0: Right.
1: 이 faithfully 단어서 어디서 나오냐면 뭐지 그 종교적인 그런 뭐지 그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성경책이든 or like maybe even like weddings. 그렇죠. 이게 결혼식 때 서로 이 그 약속하는 거. I promise to love you with you know I love you faithfully till the end. 그냥 이 나의 이렇게 모든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right? Because to have faith means to believe in something. 네. Mm-hmm.
0: Here and now, I'll vow to be one with thee, you and me. Your love is all I need. 바로 지금 이 순간, 난 당신과 하나가 되겠다고 맹세해요. 당신의 사랑만이 내게 필요한 거 전부니까.
1: 자, 여기서 좀 신기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Thee, T-H-E-E. 근데 I vow to be one with thee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thee는 조금 옛날 말이긴 한데 the more modern way to say thee is you. 그렇죠? 그래서 thee는 좀 어디서 많이 나왔지? 이게 Shakespeare. 옛날 막 William Shakespeare 그런

0: 좀 옛날 시 같은 거에서 이거 thee, I promise to love thee until the end of time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thee라고 하면 you 뜻입니다. So I vow to be one with thee, which means I vow to be one with you. 여기 vow도 V-O-W 이것도 약속이라고 합니다.
1: 약속.
0: 약속. V-O-W. Vow.
1: 근데 약속보다 조금 위대한 거죠.
0: 좀 promise보다 조금 더
1: 맹세 같은 저 맹세합니다.
0: 맞아요. 그래서 I vow, 뭐 I swear.
1: I swear.
0: 맞죠. 네. 어 좋아요. 자 가사만 들으면 좀 너무 로맨틱하다. 여러분 이 완전 the romantics will be put over the edge once you hear Kim Johan's version of Luther Vandross's Here and Now.
1: And one of the things is, where is life without romance? 근데 로맨스가 여러 로맨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관련된 로맨스도 있고 그냥 인생의 로맨스.
0: 맞아요. 꼭 이게 사람한테 맞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남편, 와이프 이런 거 대해서 로맨스 말고
1: purity.
0: Oh, romance towards life, I think.
1: That's right.
0: Right?
1: 그 예를 들면 뭐 야구 있잖아요. There's a romance between the truth of the baseball, the glove, and the sport. 그러니까 이 공이 그냥 true sports 딱 해가지고 열심히 뛰는 이 선수들의 그 열정의 로맨스.
0: Oh, yeah.
1: 그게 되게 존경스럽고 약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체만 되게 존경스럽게 하는 그 로맨스도 있어요.
0: 왜냐면 사람이 he or she is such a romantic 이라고 하면요. romantic 듯이 진짜 사랑 관련된 예를 들어 사람한테 사람에게 그 주는 그 사랑 대해서 romantic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 근데 another way to you know mean another meaning of romantic is the way you see the world.
1: Yeah.
0: 그냥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그냥 이 순간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보다
1: cynic의 반대죠.
0: 그렇죠. Right? Being a cynical 반대로 being a romantic. So you see just the beautiful things in the world.
1: And you try to live that way.
0: 맞아요. That's what also being a romantic means. 좋습니다. 자, 그러면 without further ado, 형, shall we?
1: Let's get it.
0: All right. Han Young's version of Luther Vandross, Here and Now.

0: 여러분, 김조한,
1: he's crazy.
0: He's insane. He's loco en la cabeza. 아, 형 너무 좋았어요. Luther Vandross here and now. 근데 아까 뭐 Luther Vandross도 그렇고 아까 Brian McKnight 말도 했잖아요. 근데 김조한 여기 진짜 이런 R&B예요. 이 목소리에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깔끔하면 안 돼. 왜냐면 Luther Vandross도요. He has a little bit of that 살짝 그 목 뒤에 가래 조금 있는 그런 허스키
2: He's got a little bit of that husky, but it's very clean at the beginning. 네. And then he holds on.
0: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스킬인 것 같아요. 형도 똑같고 이게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they can be like 목소리를 완전 맑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yeah. but a little bit that 막 이런 좀 소리 좀 허스키한 목소리도 내고 싶을 때 낼 수 있는데 딱 근데 형이 방금 들었던 you have that control. As well, 그래서 너무
2: I actually
0: 좋아요.
2: studied him. I think there's levels of singers. Like you listen. So my beginning was like New Edition, and then it went. Then when went to Boyz II Men, and still I study. I'm going back to them. But at the end was like Luther Vandross because his is so different. It's at the end. 다른 애들은 앞에 있는데 Luther Vandross is all at the back.
0: 네.
2: 그래서 와우.
0: 맞아.
2: It's sort of fun.
0: 근데 진짜 형도 좋은 선생님들 있긴 있다.
2: Oh yeah. I learned from the best.
0: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Luther Vandross here and now. 일단 형 너무 잘 들었고요. 가사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Can't wait for another episode next week. All right,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fter the song, Andrew will be joining us for today's Globetrotting. But in the meantime, Luther Vandross 선생님이 부릅니다. Here and Now.

0: 그래서 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5: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7 o'clock.
9: English with
10: 부산 아지매.
9: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10: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9: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10: 와, 오빠야, 여기 꼭 한국 시장 같네. 여행 와서 한국 음식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엄청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9: 맞나? 내 마 믿으라 했지.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야시장이거든. 여기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 캤다.
10: 매콤한 게 먹고 싶은데 떡볶이도 있겠나? 오빠야, 설마 저거 떡볶이 트럭 아이가?
9: 맞나? 맞네. 자, 가서 떡볶이 실컷 먹자. 가보자.
11: Hello, how are you? Oh, you two look Korean. I actually went to Korea recently and learned this tteokbokki recipe from one of the most famous grandma chefs there. Oh, you're going to be amazed when you try it.
10: 아, 오빠야, 뭐 할머니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 거고 대꾸 좀 해주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9: 맞나? 알았다.
11: What's this?
10: 아니, 그거는 지나가는 모기도 알겠다. 떡볶이 아이가 그걸 뭘 물어보노? 설마 영어 못해서 못 물어보는 거 아니제?
11: Oh,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again? This isn't just any tteokbokki. It's made with a secret recipe that's never been revealed to the world ever before. And since you're my first customer today, I want you to try it and give me your honest review. So, what would you like?
10: 오빠야, 그러면 떡볶이 2인분 달라 하고 나는 알제 떡보다 어묵파, 어묵을 더 많이 달라 해라이.
9: 맞나? 그래. 어묵. 저기 저 벤치 가서 앉아 있어라. 내가 사갖고 갈게.
10: 알겠다. 그런데 뭐 설마 어묵 더 주세요. 이 말이 영어로 어려워갖고 내보고 가있으라는 거 아니제? 빨리 사온네.
11: So, what can I get for you? This two, this more, please. You know, this more.
4: 오늘 배워볼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11: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4: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0: More A than B, please. B보다 A를 더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응용해서 물보다 얼음을 더 많이 주세요. More ice than water 라고 하면 됩니다.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0: All-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 맞다 맞다. All-Star.
0: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보자 어디 보자.
1: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All Star Theater presents.
1: That's right. We have Hayden joining us back here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Hi, hi. How are you?
2: I'm good. How are you?
1: To be honest,
2: yeah,
1: we're talking off air a little bit.
2: Mm-hmm.
1: Not so great.
2: The throat is not feeling too well.
1: 맞아요.
2: Yeah.
1: 네. 여러분, 진짜 희한하게 어제 방송 마치고 after the show yesterday, I could feel my throat started swelling up again.
2: That's not a good feeling.
1: But I went for the same thing last week.
2: Uh-huh.
1: Right?
2: So maybe there's a little bit left there.
1: 네.
2: So, yeah.
1: 근데 약 먹고 나아졌거든요. 근데 이 PM 뒤에서 일부러 지금 기침하고 있다. 내가 뭐 옮겼다고 지금 말하려고 지금.
2: 우리 부스터 여러분 민수가 힘내도록 please send him some supportive messages.
1: 여러분 아픈 것도 좀 그렇고요. I mean, I'm sick, but what hurts me the most today?
2: Uh-huh.
1: 저 오늘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2: yeah.
1: 혼났죠요. 민수가 혼났죠요, 여러분.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2: 아, 일단 말투는 둘째 치고 왜 혼났어?
1: I didn't take all the medicine he prescribed.
2: 아, 혼날만 하네요.
1: 네, 5일째 줬는데 근데 뭐 환자님 뭐 며칠까지 먹었어요? 근데 선생님 저 3일까지 먹고 다 나았는데요? 라고 했는데 근데
2: Are you the doctor?
1: Exactly, right? Korean professionals, especially doctors,
2: yeah.
1: they have this art. It's an art form, I want to say, of indirect communication. 이게 돌려서 말하기 있잖아요.
2: Huh.
1: You could call it indirect communication. You could call it passive aggressive.
2: Is it a little because they're always writing something while they're talking to us?
1: 근데 그거 오늘 저한테 혼나는 거 느낀 게 아,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아, 환자님 좀 속상할 수 있는데 그 약을 제가 처방을 다 안 먹어서 그래요. You didn't take all the medicine that I prescribed. That's why. 속상할 수, 이 말 속상할 수 있는데. So I was thinking, 나 속상하지 않는데. Right?
2: But they were being he or she.
1: He
2: was trying to be polite.
1: Yeah.
2: But basically, 내 말 안 들으니까
1: exactly.
2: 그러겠죠.
1: 그 순간 왜 이렇게 나 기분 안 나쁜데요라고 생각했는데 저 뭐지? 그 처방 다 받고 나갔는데 나한테 혼내고 있었구나. He was saying, 아, 환자님 속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말이 내 말을 안 들었잖아.
2: 민수 있잖아요. 좀 속상할 수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몸 관리도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I'm sorry.
1: 여러분,
2: 힘내봤어요.
1: 네. Rookie mistake입니다.
2: 우리 네. 희숙님께서 민수 씨한테 wish you will get well soon. Thank you.
1: 이런 문자 원해서 이 스토리를 말해준 거예요.
2: 아, 좋습니다.
1: 근데 두두님, 민수님 진료실 나가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얘가 안 읽을 거야. 우리 선생님 착해요. 저 이분 3년 동안 가고 있었는데.
2: 근데 그 민수 씨 좀 그런 직업병 있지 않아요? When you go meet a doctor,
1: yeah.
2: do you try to be funny and entertaining? 약간 그 의사 선생님을 좀 이렇게한테 좀 이렇게 좀 즐거움을 드리려고 갑자기 DJ 직업병 나오지 않아요?
1: 첫 번째, first meeting my 그 이비인후과가요, ENT예요.
2: Yes.
1: Right? Ear, nose, throat doctor, right? ENT doctor인데. 그 처음에 I've been going to him for the past 3 years. 우리 첫 만남 그냥 너 그거 이제 그 사진 찍으려고
2: yeah.
1: 그 긴 그거 뭐야 젓가락 이렇게 놓잖아요.
2: Into your nose or
1: 네.
2: throat?
1: Both.
2: Okay.
1: 근데 코에 넣는데 좀 깊숙이 들어갑니다라고 힘 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로

0: 했는데 그래서 오 빼고 괜찮으세요? 라고 했는데 웃음이 나와서 어 죄송해요 라고 했는데 다시 놀게요. 진짜 완전 the most serious face he could give. 그 이후로 우리 서로 그냥 이 비즈니스 관계로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1: Does he know that you work at BFM?
0: 어, 일단 그 하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1: 아, 그렇군요. 와우.
0: 근데 가끔씩 또 대기실에서 우리 All-Star English 알고리즘 그 들어가거든요.
1: Uh-huh.
0: 아마 의사 선생님 노트북 알고리즘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He knows.
0: 그렇습니다.
1: Yeah.
0: 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enjoying my story. 네. 자, 오늘의 All-Star Theater Presents.
1: 네, 오늘 자, 어느 작품인지 들어가기 전에요. We're going to give you a little hint. So, we're going to play you a little music. 여기서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오, 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익숙한 듯 안 익숙한 듯. 누구죠? 누구죠?
0: 저는 사실
1: listeners
0: 한국에는요. In Korea, I know kids, they study like classical music.
1: Yeah.
0: Right? In the US, not so much.
1: You mean in piano lessons?
0: No, not piano lessons, like the history of it. Oh. Right? So they know like classical like pieces. But in America,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런 클래식 노래 수업에서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But I did go to a Christian elementary school. I don't know.
1: Okay. Okay.
0: I don't know if that's the reason
1: yeah.
0: why.
1: But I mean, this tune is—it's familiar
0: oh, yeah.
1: to you, right?
0: But if you told me to tell me the composer and the piece title, I'm gonna draw a blank every time.
1: I see. 우리 두둥님께서 has the right kind of right answer. Mozzarella.
0: Mozzarella.
1: Mozzarella.
0: 네.
1: 네.
0: Mozart.
1: Mozart.
0: 네요.
1: Wolfgang Amadeus Mozart. 모차르트 음악이죠.
0: Wolfgang.
1: 네. 네, 오늘 작품 1984년작 영화 아마데우스입니다.
0: 아, 네. 이거는 클래식이죠.
1: It's a classic. Do you have memories of watching it when you were young?
0: I think this was the first time when I was young and this is my first time seeing like men in wigs.
1: Yeah.
0: Right? I mean, you read about it in like, you know, a school, like, you know, history, because they did it in the U.S., right? You know, their forefathers,
1: yeah.
0: right, wearing wigs
1: they were
0: and
1: wearing
0: everything.
1: The powdered wigs.
0: But I just saw it in the pictures, but then this, like, actually seeing it, my first time, this historical piece.
1: I mean, we get to see you in this powdered wig in our thumbnail today.
0: 네, 기대하세요, 여러분. 네.
1: Wow.
0: But yeah, this is, you know how, like, our generation, we learn a lot of history through movies,
1: 그죠.
0: right? Well, Amadeus is one of them.
1: Yeah.
0: Forrest Gump, right? That's like
1: That's
0: a movie
1: true.
0: That we learn yeah. like modern history from.
1: 에픽한 영화들이죠.
0: 맞습니다.
1: 그래서 이 아마데우스는 이제 엄연히 말하면 그 모차르트의 삶을 막 그대로 따라가는 바이오픽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극 중에서 모차르트와 또 그 다른 궁정 음악가인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재해석을 멋있게 한 작품인데요.
0: 맞아요.
1: Mozart, of course, you know, it's the genius musician, composer. 이 극 중에서는 아주 그 장난기 많고 좀 철없는 존재예요.
0: 맞아요.
1: Yeah. yeah. So you're going to play that role today. 오늘 민수가 모차르트를 한번 재해석을 해볼 거고요.
0: 저 아닙니까?
1: 네. 또 이제 살리에리는 이제 아주 성실하게 이제 존경받는 궁정 음악가이지만 이제 모차르트를 만나고 나서는 왜 신이 내가 아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진짜 재능을 줬을까?
0: 네.
1: 그 열등감과 약간 질투심에 아주 활활 타오르는 캐릭터예요.
0: 맞아요. One thing I noticed, even as a kid when I saw this movie, all the other actors and all the other characters, they're English because obviously, you know, although, you know, this is something that took place in Europe and everything.
1: Yeah.
0: All their lines are in English, but although the characters carried a very sophisticated tone with their dialogue.
1: Yeah.
0: But Mozart's character, like he talks like he's in like a, you know, like 90s rom-com.
1: Basically,
0: like movie.
1: Very much so.
0: Yeah.
1: Yeah.
0: So I really couldn't take Mozart's character seriously because of his very aloof. But
1: it was shocking.
0: At times, almost. Passionate.
1: Yeah.
0: 그래서
1: 저도 이 영화를 어린 시절 봤을 때는 the themes that they deal with about you know jealousy, rivalry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이걸 다시 보니까 it's such a great movie.
0: Yeah.
1: Yeah.
0: I would definitely.
1: Because really, it's about the human experience.
0: 네.
1: Yeah.
0: 여러분 일단 기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가기 전에 이 문자 읽고 오늘 네. 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은님, 민수님 약간 엄지 같아요. 이 사진.

0: 아 근데 어떻게 보니까
1: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This is perfection.
0: 미대 PD님들 오늘 이거 누구 엄지 손가락에 제 얼굴을 진짜 PD님 손가락 엄지 손가락에 제 얼굴 붙인 거 아니죠? 저도 오늘 썸네일 보고 근데 제 목 어디 갔어요? 턱 어디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And I saw it. So I agree.
1: But it molds in with the Mozart, the actor's face too.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아름다운 하나의 엄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0: Well, You're very nice with your words.
1: Yeah. 네.
0: 고수님은 엄지보다는 대파 꼭다리 같은데요? 라고. 대파 꼭다리 어떻게 생겼지?
1: 여러분 지금 그 계신 곳에서 집이든지 차 안이든지 민수와 좀 비슷하게 생긴 물건들 한번 알려주세요.
0: 여러분 사진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보내주 보세요.
1: 네, 좋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it.
0: All right, so scenes from Amadeus. Shall we?
1: Yes.
0: Cue. Action. 모차르트의 악보를 처음 읽어보는 살리에리. 그는 악보 위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마주한다. 웃지 마세요. On the page, Salieri comes face to face with Mozart's genius.
1: 악보를 보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더라고. So simple. 되게 단순한 리듬으로 빰빰 빰빰빰 bassoons, basset horns. 그런데 갑자기 그 위로 an oboe. 오보에가 공중에 매달린 것 같은 그런 소리를 내는 거야. Then a clarinet took it over. 그리고 클라리넷이 그 음을 받아서 and turned it into something so sweet, so beautiful. This was music I had never heard before. It was full of longing. 채워질 수 없는 그 어떤 그리움으로 가득 찬 음악이었어. And in that moment, I felt I was hearing the voice of God. 마치 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어. It was beyond belief. 그 악보들은 첫 원고이자 완성본이었어. No corrections of any kind. He had written down music already finished in his head, you see. 울프강의 머릿속에서 완성된 음악을 그대로 적었을 뿐이야. But why? Why would God choose him? 왜 신은 그를 선택한 걸까? Why would God choose him as his instrument?

0: 모차르트는 금지된 프랑스 희곡 피가로를 오페라로 만들려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와 궁정 사람들은 모차르트를 불러 따져 붙는다. 모차르트.
1: 모짜렐라. Mozart, you know I declared the French play Figaro unsuitable for our theater, don't you? 그대는 프랑스 희곡 피가로가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아는가 모른가?
0: Yes, sire. 예, 폐하. 알고 있습니다.
1: And yet I hear you're turning it into an opera. 그걸로 오페라를 만들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0: Who told you this, Majesty?
1: Is it true?
0: Well, yes, I will admit to this.
1: Would you tell me why?
0: Well, Majesty, it is only a comedy. 어떻게?
1: Mozart, you know, I am a tolerant man. 나는 관대한 사람일세. 내가 금지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Figaro is dangerous. It creates anger between the classes. 계급 사이에 분노를 부추기고 지금 프랑스에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0: Sire, I swear there is nothing like that in my opera. I removed anything political. 정치적인 부분은 모두 덜어냈습니다. I hate politics.
1: You are very innocent, my friend. 모차르트 자네

0: 참 순진하군. These are dangerous times. 고작 연극 한 편 때문에 백성들을 자극할 수는 없네.
1: But Majesty, it's just fun. It's about love. 사랑 이야기예요.
0: Love again? 또 그 사랑 타령이군.
1: Yes, but it's new. Completely new. People will go mad for it. 사람들은 열광할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막 마지막엔 어느 부부가 싸우면서 이중창으로 시작하다가 Then the wife's clever maid comes in. 부인의 하녀가 들어오면서 A duet becomes a trio. 삼중창이 되고요. Then the husband's valet enters. 남편의 시종이 끼어들면서 The trio becomes a quartet. Then the gardener comes in. Quartet, 사중창이 quintet, 오중창으로 됩니다. And it keeps growing and on and on. 폐하, 제가 이걸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0: I have no idea.
1: Yes, 몇 분을 갈 것 같아요?
0: Well, okay, maybe 6-7 minutes?
1: Sire, 20. 20분 동안 음악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20 minutes of continuous music.
0: 그게 정말인가 모차르트?
1: Only an opera can do this, sire. In a play, if 20 people talk at the same time, it's just noise.
2: 영국에서 20명이 동시에 말하면 그건 그냥 소음이죠. 하지만 오페라는 다릅니다.
1: An opera with music, 20 people can speak at once, and it becomes harmony.
0: Aha. Mozart, no one doubts your music. 자네의 음악과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문제는 자네의 판단력이야. Figaro is a vulgar farce. 피가로는 저속한 소극일 뿐이야. 좀더 고상한 주제를 고르게 모차르트. Choose something more noble.
1: Noble, sire? Noble?
2: 저는 이제 그런 고상한 이야기들이 지긋지긋합니다.
1: Dead legends, gods, heroes.
2: 왜 오페라는 늘 헤라클레스, 호라티우스, 오르페우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해야 됩니까?
1: Why must opera always be about Hercules, Horatius, or Orpheus?
0: 모차르트, 이 오페라라는 것은 우리를 고양시키기 위해 존재하네. Opera is meant to ennoble us.
1: Sire, be honest. Which would you rather listen to? Your hairdresser or some ancient hero?
2: 자기 이발사 이야기가 더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똥도 대리석으로 눌 것 같은 고대 영웅 이야기가 더 재밌겠습니까?
0: What did you say? 자네 말 조심하게. Control your tongue, Mozart. How dare you?
1: Forgive me, my majesty. I'm a vulgar man.
2: 제가 좀 저속한 인간인 거 맞습니다.
1: But I assure you, 장담한 건데요. 제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My music is not.
0: (웃음) 결국 오페라 피가로는 무대에 오르지만 관객과 황제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단 9번의 공연 끝에 막을 내리게 되고 화가 난 모차르트는 살리에리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데
1: 9 performances. That's all. 9. And then they took it down.
0: I know, it's outrageous. 정말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관객이 우리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품위 있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If the public does not like the work, we must accept it with grace.
1: But why didn't they like it?
0: Well, I can speak for the emperor. You asked too much of his royal ears. 황제 폐하는 이 한 시간도 집중하기가 힘드신데 네 시간짜리 오페라라니요.
1: What about you? 당신은요? 마음에 들었어요? Did you like it?
0: I thought it was marvelous.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1: Of course it is. It's the best opera ever written. I know that.
2: 그런데 왜

0: 사람들이 안 온 거죠?
1: My friend, you didn't even give them a big bang to each song, you know, so they know when to clap. 노래가 끝날 때 이 자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라고 알려주는 그 큰 마무리도 없었잖아요.
2: I know, I know. Maybe you should teach me how to do that.
1: 감히 제가요. 다만 괜찮으시다면 I would be honored if you looked at my new piece. 제 새 작품도 한번 봐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2: Oh, no, no, no. The honor would be mine.
1: Grazie, Wolfgang.
2: Grazie a lei, signore Antonio.
1: And scene.
0: 네. 재밌다.
1: 재밌죠, 재밌죠. 네네네. 이거 왠지 지금 막 뭔가 연극 같아서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0: 이 계속 좀 이
1: 한 번 더 해볼까요?
0: 이 둘이의 이 모차르트 and Salieri 티키타카 and Mozart with the noble
1: emperor.
0: The emperor. Yeah. 이 티키타카도 조금
1: It's fun.
0: 저도 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데
1: 맞아요.
0: 더 하고 싶다.
1: 네. So this movie was based on a play. Peter Schaefer라는 그 작가가 쓴 또 연극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네. 이 연극 자체로도 굉장히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 영화 시작하면서 이제 캐스팅할 때 배우들이 다들 막 정말 누구나 이 역할들을 맡고 싶어 했다고 해요.
0: 아 진짜 그럴 yeah. 것 같아요. 네.
1: Well, I mean, 근데 이제 극 중에서 이 그 영화를 보신 우리 청취자들은 아실 텐데 아마데우스 그 우리 모차르트가 웃는 웃음소리가 있어요.
0: 근데
1: 아주 경박하면서도
0: 전 제가 보내준 링크에 좀 잘 따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던 그 장면 아니었나요?
1: It's really hard. I mean,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아, 민수 오늘 너무 잘했어요.
0: 이런 느낌이었구나.
1: 이런 느낌이야. It's hard though. Yeah, yeah.
0: Because you know, I was 저는 이 오늘 이렇게 대사는 어느 정도 읽고 저는 그 너튜브에 있는 이 딱 이 씬을 여러분, 저는 All Star English Presents를 이게 준비할 때 그 혜연 씨가 보내준 그 장면을 몇 번 돌려보고
1: 네.
0: 하거든요.
1: 근데 이 영화는 because it's an older movie,
0: 맞아요.
1: some scenes I couldn't even find.
0: 맞습니다. 그래서 yeah. 두둥님이 대본 숙지 안 하셨는데 똥 대사 보고 놀라시는 거 보고 라고 하는데 I'll be honest, 좀 놀랐습니다.
1: 네.
0: 내가 또 잘못 읽었나? 라고 싶었어요.
1: 그 시대 비엔나에서는 약간 그런 표현도 아주 좀 고급지게 했더라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맞는데? 라고 넘어갔습니다. 역시 우리 좀 very sense.
1: Yeah.
0: 네, 좋아요. 자, 그러면 English expressions we could learn from Amadeus.
1: Let's get into it. So this whole movie really is about, excuse me, jealousy and envy. 이 영화의 그 주된 테마가 또 시기와 질투인데요.
0: 네.
1: So The word jealous and envious, they're similar.
0: Yeah.
1: 그리고 사실 우리 everyday English에서는 사실 둘 다 비슷하게 쓰이는데 조금 감정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요. Yeah. So let's look at envy first. Envy는 누군가 가진 것을 그게 재능이든지 성공, 외모,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졌을 때 탐내는 감정이에요.
0: 네.
1: So it's 부러움. It's like, oh, I want what you have. Mm-hmm. Yeah. Minsu, I envy your voice.
0: 왜 손가락질 하면 안 돼? 왜
1: So many options. I didn't know what to choose from.
0: 왜 버벅거렸죠? 민수의 잘생김, 민수의 위트, 뭐
1: I mean,
0: 민수
1: I envy the list goes your on. It factor.
0: 아.
1: 이 민수의 또 스타성. 정말.
0: It factor도 좀 대충이긴 한데.
1: So, 네. envy. So, 엄연히 말하자면 내가 없는 것을 부러워. So, for example, I envy your talent. Or in this movie, Salieri envies Mozart's genius. 그죠? But jealousy is a little different. Jealousy는 yeah. 내가 가진 것. 이게 사랑이든 관심이든 관계이든 요것을 누군가한테 빼앗길까봐. So it's 질투, right? I'm afraid of losing what I have is jealousy. So, for example, he got jealous when his girlfriend was talking to another man.
0: Yeah.
1: 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질투를 했습니다. And sometimes older siblings, they get jealous when there's a new baby in the family, 그죠?
0: True.
1: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관심이 이제 뺏길 수도 있으니까.
0: Yeah.
1: Yeah, so those are envy and jealousy.
0: Yeah.
1: Listeners, when do you guys get jealous or envious?
0: Yeah.
1: Yeah, I mean, Minsu,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that jealousy or envy?
0: I mean,
1: envy?
0: I'm

0: envious, you know, every day when I'm on like, you know, social media, 뭐 노트북 보면서, 그쵸? 부럽잖아요, right? 막 사람들
1: I guess
0: 뭐,
1: so.
0: 뭐 블로그 뭐 이런 거 보고.
1: Yeah.
0: But then I feel like it gets to a point, you know, being like, being envious, having envy, I feel like it's, it starts from like a, kind of like just something very light, very casual.
1: Yeah.
0: But then I feel like envy can turn into something like jealousy later down the road. If you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1: 그죠.
0: 너무 내가 없는 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1: It's
0: then
1: true.
0: It goes to a little bad place.
1: But I like to think that in the past, when I felt jealousy,
0: yeah.
1: 특히 뭐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시기나 질투를 느낄 때는 I would hide it.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I just started sharing. 아, 너 이거 정말 잘한다. I'm so envious of you.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꿍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0: 맞아요. 어떻게 보면 칭찬으로 나오기도 하고 it comes out as like a compliment sometimes, right?
1: So it means so I do truly, I am envious of just your like, your natural way of speaking to people. I sincerely mean it.
0: 여러분, 혜연 씨 눈동자가 살짝
1: 흔들리면서 아니, 진짜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우리 부스타들과 이렇게 아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정말 저는 부럽고 질투심도 납니다.
0: 네, same can be said for you.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이 사실 이거 혜연 씨 들은지 모르겠지만 they want more of this 티키타카.
1: Okay,
0: 이게 좀 리퀘스트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1: 아, 이렇게 되니까 조금씩 이제 불편해지네요. 받으니까 그만할게요.
0: 좀 넘어갔습니다.
1: 자, 우리 그 이 jealousy, envy와 관련된 표현 한 가지 짚어볼게요.
0: 네.
1: I'm green with envy.
0: 아.
1: 네, green이라는 그 초록 색깔이 또 이 질투나 부러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0: That's right. 네.
1: 너무 질투나고 부러워서 배가 아프다. I'm green with envy.
0: Yeah, we talked about this in the first hour actually. How green is a color that kind of symbolizes being envious, maybe even like jealousy can come into play when it comes to green.
1: 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작품에서도 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질투를 주의하소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고 잡아먹는 초록 눈의 괴물, the green-eyed monster입니다.
0: So green symbolizes, you know, envy as well.
1: Interesting.
0: Unfortunately, Hale, we have run out of time, but so much fun. You know, scenes from Amadeus that we did. I'm sure listeners enjoyed it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very fun episode
1: Thank
0: of All Star Present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bye everyone.
0: 좋았어요.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one is Mozart's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performed by 조수미.

0: 모창 기대했죠. 아니 근데 저 수련이 괜찮나라고 지금 엔지니어님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저 죄송합니다. 일부러 했어요.
1: 제 호흡곤란 아니고요. 실제로 하신 겁니다.
0: 아 여러분 근데 아, 두둥님 이 모창 기대한 거요. 사실 다른 날이었으면 진짜 나왔을 건데 아, 말해줬죠. 저 오늘 그 이비인후과 가서 혼났다고요.
1: 네. 우리 둥피님께서요. 민수 표정 때문에 악마 소환하는 음악 만든 것 같아요. 네.
0: 일단 뭐 아티스트가 재소화해가지고 right I reinvent a classical piece, make it my own sometimes. 네.
1: 네, 우리 닥터 선생님이 둥피님이 쏘아 올린 매우 큰 곡이라고 하시는데. 어, 슈가만 땅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 짤한다라고.
0: 아이고, 슈가만 땅님. 일단 칭찬 너무 감사하고요.
1: 아, 노래하니까 효과가 있네요.
0: 슈가만 땅님 위했습니다, 제가.
1: 네. 역시.
0: 감사합니다.
1: 아니,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요. 그, 아, 오, 둥피님 생각보다, 오, 근데 잘하시네요.
0: 이거 도예라고 말인데.
1: 어.
0: 도예라고 말인데. 근데 일단 근데 우리 문자 요청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안 됩니다.
1: 네, 하나 더 둥피님 혜연님이 envy 하실만 하네요. 라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자 이제 그 이제 노래를 하기 전에 방송이 시작될 때부터 문자가 온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베네님께서는 오늘 1등으로 이제 들어오셨고요.
0: 아이고.
1: 우리 닥터수님이 2등이시고 네. 이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 부분이 둥피님 3등.
0: 와. 3등까지 온 거 좀 오랜만이네요.
1: 어 사실은
0: It's been a while.
1: It's been 4년 전이었나요? 아 4년 전 저희 방송 없었죠. 네.
0: It's 둥피님. been a while.
1: 네네.
0: 어, 이 모습 보기 너무 좋습니다. I like what I see.
1: 네, 그 좀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둥피님께서 생방 참여자만 누릴 수 있는 꿀 보이스. 우리 조한형 말고요 민수 씨를 말씀하신
0: 그쵸.
1: 것 같아요.
0: 그래서 땡큐라고 네. 했습니다.
1: 그니까요. 네, 저도 그걸 예상했어요.
0: 오늘 이거 칭찬 영어로 compliments.
1: 네네네.
0: 왜 그렇죠? 살짝 I'm getting a little suspicious. 살짝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1: 네. 그리고 이제 아침 치즈님. 오 처음 오셨어요, 아침 치즈님.
0: 아침 치즈님.
1: 네, 아침 치즈님 처음 들어오셨고.
0: 아침 치즈님. 네. 아침에 치즈 맛있지. 빵 위에. 아, 왜 좀 agree 해주세요.
1: 어, 우리 피디님 치즈 아침에만 드신다.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오늘?
0: 저는 브리 좋아해요. 브리 치즈. 네, 브리 치즈 과자 네. 위에, 까까 위에, 네, 크래커 우리, 위에 올리면.
1: 우리 둥피님 delicious. 외국 방송 하지 마세요.라고 그 꿀보이스 얘기.
0: 우리 외국 방송 맞아요.
1: 아니 외국. 왜?
0: 아, 왜곡. 네,
1: 네. 왜곡이 Sorry. 아니고 이제 네. 왜곡 방송.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슬슬 마무리로 들어가자면 우리 민수 씨께서 오늘 아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네. 혼났다.
0: 오늘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혼났죠, 민수가.
1: 네, 그 이 부분에서 우리 다은 님께서 오늘은 댓글을 안 다시려고 했대요. 그냥 듣고 자기 할 일 하려고 했는데 네. 민수 님 왜 이러세요? 이게 댓글이 또 들어왔고 우리 닥터스 님께서
0: 민주가 약을 안 먹었다고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혼났죠.
1: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어?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어,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1: 네, 손님. 뭐...

0: your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ngo Bangs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1: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2: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1: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 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2: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1: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2: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1: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3: The time is now 8 o'clock.
4: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7일까지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BTS The City 아리랑 부산 웰컴 센터 체크인 부산을 운영합니다. Now the center offers a variety of services and experiences for BTS fans and visitors coming to the city, including tourist information.

0: And now it's time for The Interview, a play that was born in Seoul and recognized internationally for its artistic merit has met with Busan actors, gaining a completely new life. A new experience has also begun, where the exact same piece is being staged simultaneously in both Seoul and Busan, interpreted by entirely different casts. And what makes this even more meaningful is that the starting point of this work is deeply rooted in the history of Busan. So joining us today to discuss the new possibilities of regional art are Mr. Shin Moon-sup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Adapter Theater, and actress Byun Hyun-ji, who are together building a stage of coexistence. 네, 오늘 인터뷰에선 부산에서 새로운 상생의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어댑터 시어터의 신문섭 대표 그리고 변은지 배우와 함께 지역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부산 광안리에서 연극, 뮤지컬, 그리고 스탠드업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을 만나고 있는 어댑터 세어터의 대표이자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연극 그때 변홍래의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 신문섭이라고 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So he introduces himself as a CEO of Adapter Theater, meeting audiences in Gwangalli through a diverse range of performances. He notes he is also serving as a producer for the play 그때 변홍래, which we will talk about today. 배우님.
2: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극 그때 변홍래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변은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we have also actress here in the studio currently performing in the play 그때 변홍래. She expresses her sincere gratitude for being invited to such a wonderful program, and it's a pleasure to have both of them here. Now, there are reviews stating that this project goes beyond simple theater production and is actually experimenting with a brand new theatrical ecosystem. So could you

0: briefly explain what kind of project this is and what inspired you to plan it.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연 제작을 넘어서 새로운 연극 생태계를 만드는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1: 아, 네. 아, 기존에 이제 지역의 연극계에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서울에서 매우 유명하고 많은 관객들이 봤던 흥행한 훌륭한 공연들이 부산에 오더라도 하루나 이틀 정도 짧게 공연만 하고 스쳐 지나가는 아주 소비적인 구조였어요. 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서울의 유명한 극단 핫당세의 훌륭한 작품과 그리고 그 작품 만든 오리지널 연출 시스템이 그대로 부산에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안착을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위에 저기 배우들은 전부 다 부산 지역에 있는 11명의 출연진들을 오디션을 통해 가지고 선발했다는 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역 배우들에게는 좀 더 검증받은 질 높은 공연들의 장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 극장은 많은 관객들에게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는 안정적인 레파토리를 확보하는 아주 자생력이 좀 있는 민간 창제작 기획극장의 모델을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지역 공연계의 새로운 모델이 또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So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and you're checking out through YouTube, you can see the poster of 그때 변홍래, the play that we are talking about. And we have the producer, CEO, and also the actress here in the studio. Now, the CEO, he explains that one challenge in the regional theater scene has been that successful productions from Seoul often visit our city for only a short run before moving on. And this project aims to change that by bringing the acclaimed work and directing system of the Seoul theater company 핫당세 to Busan for a long-term run. The theme, actually the team, hopes to create a more sustainable model. And he also highlights that all 11 cast members were selected through auditions from local Busan actors. The goal is to provide regional performers with ongoing opportunities while helping the theater build a stable repertoire and also a stronger local production ecosystem as well. And this piece is actually built entirely on a new and true story that actually took place in Choryangdong, Busan, back in 1931. Given that it directly covers the history of Busan, what aspects do you think will especially resonate with or feel entirely fresh to local audiences? 이 작품은 1931년 부산 초량동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부산 관객들이 특히 공감하거나 새롭게 느끼게 될 부분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표님?
1: 아, 네. 이 연극의 이제 주요 사건이 되는 것은 바로 1931년도에 부산 초량동 철도국 관사에서 일어난 이른바 미제 사건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 권력을 가진 일본인 가해자들이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조선인 한여만 희생된 미제 사건이고 매우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네. 이 공연은 이 안타까운 사연에만 집중하지 않고 아주 무성 영화 기법의 무대화 또 뛰어난 연출과 배우들의 연기로 관객들이 입장할 때부터 기상천외한 특별한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입장할 때는 뭐 클럽을 연상한다든지 또는 공연 중에 포토타임이 진행되면서 배우들이 포즈를 취한다든지 또는 극장을 벗어나는 아주 특별한 연출 기법이 있어서 오시지 않은 분들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장치라든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제가 말로 다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극장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0: 말씀만 들어도 네. 직접 극장에서 보고 싶어지는데요. 네. Right, so he says the play is based on an unresolved case that took place at a railway bureau residence in Choryangdo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case, the Japanese suspects were acquitted due to a lack of evidence while an innocent Joseon housemaid became the tragic victim. However, he emphasized that the production is much more than a historical mystery. Using the style of 1930s silent film, along with inventive directing and strong performances, the show offers a unique experience from the moment audiences enter the theater, and guests can enjoy different performances. So he mentioned experiencing a lively atmosphere, even taking part in special moments, and there's like a little photo time as well during the show. He says there are many, many more surprises, but they are best discovered firsthand at the theater. 그럼 배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2: 아무래도 우리가 매일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부산이라는 지역의 실제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 이제 관객분들에게 아주 흥미진진하게 다가갈 것 같습니다. 어, 내가 아는 그 초량동에 이런 일이 옛날에 있었어?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몰입하시게 될 텐데요. 이 단순히 저희가 이 사건 자체를 좀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1930년대에 부산에서는 이 시대상 그 시대에는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 그 인물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다 이런 걸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연이 다섯 명의 배우가 공연 내내 한 번의 퇴장도 없이 관객들과 함께하는 연극이거든요.
0: 네.
2: 그리고 자신이 맡은 역할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의 변사와 이 폴리 아티스트를 같이 해줘요. 그래서 모든 장면을 우리가 스스로 창조해내는 연극이라서 관객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배우의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 또한 제가 대교사장 부인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한 번도 제 목소리로 그 부인의 대사를 하지 않거든요. 대신 다른 분이 해주시고 저는 오히려 다른 역할을 맡은 배우의 대사를 제가 대신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저희 출연하는 배우들도 아주 재미있는 연극입니다. 그래서 네. 끝나고 나면 저희가 땀범벅이 되어있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Wow, and as she's talking about the play, you can see some of the photos of the play and some of the scenes on YouTube. So I do highly recommend that you check it out right now. And she believes audiences will be especially intrigued because the play is based on a real event that happened here in Busan. Many people may find themselves wondering, something like this happened in the Choryangdong that I know? And it will definitely just draw them into the story. And she mentioned that the production is unlike a traditional play. So five actors remain on stage for the entire performance, creating every scene together as actors, narrators, and artists. And for example, although she plays the wife, she never speaks her own character's lines. Instead, voices another character. And this unique approach makes the show exciting for both the audience and performers. And she mentioned by the end of each performance, the cast is completely drenched in sweat. So definitely something that you need to go and experience for yourself. Now, you made it through a highly competitive audition to join the cast as one of the lead performers for this Busan production. So how did you feel when you first heard the casting news? And also, with what kind of mindset are you approaching the work now? 네, 배우님은 치열한 오디션에 거쳐서 부산 캐스팅 주역으로 합류했는데요. 처음 캐스팅 소식을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 또 그리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2: 네, 먼저 이런 탄탄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이건 절대 놓칠 수 없다 이런 큰 기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치의 고민도 없이 오디션에 도전했는데요. 네. 사실 이 연극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보기 어려운 작품인데다가 서울 극단의 단원이 아닌 다른 배우들이 출연을 한 적이 없는 작품입니다. 근데 저희 다행히 서울과 부산이 협력해서 저와 같이 부산의 배우들이 이 작품을 함께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그래서 합격 소식 들었을 때는 정말 설레면서도 동시에 너무 무거운 책임감에 좀 긴장도 많이 되더라고요.
0: 네.
2: 관객분들께 지역 배우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단순히 주어진 배역을 연기한다를 넘어서 지금 함께 만들어가고 증명해낸다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산에서 활동하는 많은 동료 후배 배우들의 가장 큰 고민이 서울에 비해서 연기할 기회가 좀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저는 우리 부산 배우들의 실력이나 열정이 결코 뒤처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0: 네.
2: 생각보다 부산 곳곳에서 정말 좋은 작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관객과 매끄럽게 연결되는 플랫폼이 좀 부족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보 공유의 장이 더 커지고 부산 연극계의 지형이 넓어질 수 있도록 저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부산의 극단들 또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무엇보다 개인의 기회를 넘어서 부산 배우들의 또 가능성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는데요. So she says that the opportunity to be part of such a meaningful production in Busan was simply too good to pass up. So she auditioned without hesitation. And because the play was and has previously been performed only by members of the original Seoul Theater Company, she was especially excited that this collaboration allowed Busan actors to take part as well. And when she received the casting news, she felt both thrilled and deeply responsible. And rather than simply playing a role, she approaches the project with determination to showcase the talent and potential of Busan actors. And she adds that while many local

0: actors face fewer opportunities than their counterparts in Seoul, she firmly believes that their skill and passion are just as strong. And through projects like this, she hopes more audiences will discover the excellent work being created in Busan and that the local theater scene will continue to grow. And I absolutely agree.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Shim Moon-sop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Adapter Theater and actress Byeon In-ji as well. And since the show relies heavily on physical expressions over dialogue, as you mentioned, how did you prepare for the role? 이번 작품은 대사보다 또 몸짓과 표정 그리고 다양한 효과음으로 이야기를 전하는 형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역할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제가 이번 작품에서 맡은 인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교사장 부인, 일명 3호라고 불리는 역할인데요. 네. 러닝타임 60분이라서 이 시간 동안 각 인물의 서사가 아주 강렬하고 함축적으로 보여지는 독특한 형식입니다. 이 연극은 1930년대의 흑백 무성 영화의 형식을 띠고 있고 찰리 채플린의 영화처럼 몸의 움직임만으로 감정을 100%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이 고전 무성 영화들을 보면서 리듬감과 타이밍을 연구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관객들에게 이 캐릭터가 가진 특유의 무게감과 보이지 않는 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에 정말 많이 집중했습니다. 제가 마치 연기를 처음 시작하는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무대 위에서 그 걸음걸이 하나, 손짓의 각도, 눈빛과 표정 하나까지 아주 미세하게 쪼개고 챙겨가면서 연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공연은 혼자서는 절대로 완성할 수 없는 유기적인 형식입니다. 그래서 무대에 오르는 동료 배우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로에게 집중하면서 연기를 빛나게 해주기 위해서 밤낮 없이 저 양상부의 연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연은 정말 배우들이 너무 할 게 많아서 바쁜 공연입니다. 저희가 잠시도 쉴 수 없고 퇴장도 없기 때문에 근데 관객분들이 이 모습을 너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역시 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저희가 흘린 땀만큼 관객분들의 박수 소리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정말 배우에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So she shares that she plays the role of the 3호, so Madame. And because the production is presented in the style of 1930s black and white silent film, she had to express emotions almost entirely through movement rather than dialogue. So to prepare, she studied classic silent films, focusing on rhythm, timing, and how to convey her character's presence and authority without words. She says her process made her feel like a beginner again, carefully refining every detail from her walk, gestures, to her facial expressions as well. And she emphasizes that the show depends on strong teamwork. The actors spend countless hours rehearsing together, constantly supporting one another to create a seamless performance. Beautiful indeed. Now, since your theater is located in Gwangalli, a famous beach destination, I understand that foreign audience members often visit as well. So what are their actual reactions and what do you think is the ultimate charm of this production?
2: 공연장이 광안리에 있다 보니 외국인 관광객들도 또 이제 공연장 많이 찾는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또 이 작품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3: 아, 네. 광안리라는 그 해변 관광지의 특성상 외국인 분들이 종종 그냥 극장을 막 들어오세요. 티켓을 사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도 조금씩 깜짝깜짝 놀래긴 했었는데 특히나 이 작품은 가장 큰 매력이 언어를 이해하지 않더라도 공연을 보면서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아주 언어의 장벽이 없는 작품이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물론 극장에는 외국인 분들이나 청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자막 안경이 준비가 되어 있긴 한데 이 공연 자체가 대사 위주가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고 실제로 느껴지는 그 신체 연기와 또 폴리 사운드로 무대 가장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대화를 첨벙첨벙 거린다든지 하는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스스로가 장면들을 상상으로 임지를 그릴 수 있는 작품이라서 그냥 즐겁게 보실 수가 있고 한국어를 전혀 몰라도 빵빵 터지면서 즐기는 외국인들을 제가 계속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특히나 스페인 마드리드 초청 공연에서도 전석 매진 그리고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았었고 영국 에딘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페스티벌에서도 예술성을 또 인정받았고 특히나 예술성과 대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아주 멋진 공연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자면 네. 음료를

0: 네, 가지고 들어오셔가 이제 드시면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연은 사실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공연장이 네. 그렇게 개방되어 있지 않은데 저희 쪽에서는 음료수를 드시면서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연을 좋아하시는 관객뿐만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공연장을 방문해서 공연을 좀 보겠다라 하시는 분들까지도 아주 자유롭게 또 유쾌하게 파티처럼 연극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1: 네, 언어가 달라도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강점인 네. 것 같습니다. I love that. So because Gwangalli attracts many tourists, foreign visitors often attend their performances. And the biggest charm of this play is that it goes beyond language barriers. While they provide smart caption glasses for foreign and also audiences with hearing impairment, the show is actually driven by physical acting and live Foley sound effects as well, allowing people to enjoy it even without understanding the language. The production has received sold-out audiences and standing ovations in Madrid and also has been recognized internationally. And since their theater allows, you can actually bring in the brings, both foreign visitors and first-time theater-goers can just kind of relax and enjoy the performance in a fun and welcoming atmosphere.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Mr. Shin Moon-sup here in the studio, the CEO of Adapter Theater and actress Byun Eun-ji as well. Now, for those who haven't had the chance to catch the show yet, could you give them one reason why they absolutely must experience this production in person? 이번 공연을 아직 보지 못한 분들에게 왜 이 작품을 꼭 직접 봐야 하는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대표님. 저 네. 배우님부터 해보실까요?
0: 네. 네. 네. 네.
2: 저희 11명의 배우가 네. 무대 위에서 정말 땀방울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연기하면서 또 밖에서는 쉴 새 없이 효과음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 태엽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짜릿함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매체에서는 절대 보실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진짜 라이브 연극의 참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놀러 오세요.
1: 네, 기대됩니다. So she adds that the audience will experience the thrill of watching 11 actors pouring their sweat on stage while relentlessly creating live sound effects from the sidelines, moving together like highly precise interlocking clockwork. And she promises the production delivers the authentic flavor of a real live play that can never be captured or felt through on-screen media. 대표님?
0: 네, 광안리 오신다면 바다를 물론 보시겠지만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극장에 들어오셔서 배꼽 빠지듯이 웃을 수 있는 완벽한 블랙코미디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적극 권유해드리고요. 특히나 요새는 뭐 미디어가 되게 발달되어 있고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아날로그의 가장 정점에 있는 이 공연 그리고 그 아날로그를 훨씬 더 매력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이 코미디 폴리 사운드를 통해서 모든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그때 변옥내로 오시면은 매우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이 광안리의 풍경과 함께 즐기는 코미디라니 정말 매력적으로 네. 들리는데요. So she highlights that, or he highlights that it is a perfect comedy where you can enjoy the view of Gwangalli, step into the theater and laugh. In an era dominated by technology and expanding media environments, he hopes that people will visit the theater in person and dive into a thrilling comic and analog experience delivered directly by actors. No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저희 연극에 담겨있는 열정을 전할 수 있어서 사실은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매주 금토일에는 저희가 그때의 변옥내라고 하는 연극 말고도 임프로브 미스테리 코미디 연극인 후더닛 그리고 임프로브 뮤지컬인 웁스 그리고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광안리를 주말에 방문을 하시면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장 재밌는 공연들을 함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네. 옆에 있는 우리 변 에은지 배우는 사실 이 작품에 모두 출연을 다 하고 있어서 변 에은지 배우의 3단 변신의 모습을 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1: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it was just an amazing experience to express the immense passion poured into their production. He knows that in addition to the play 그때 변홍래 which we talked about for the interview, the theater also presents an improv mystery play called Whodunit, an improv musical called Whoops as well, and stand-up comedy shows every Friday, Saturday, and Sunday. He also points out that actress Byun Eun-ji here in the studio stars in all three of these productions, offering audiences a unique chance to witness her transform across three completely different characters.

0: 배우님?
1: 저 사실 공연하는 것보다 더 긴장이 너무 긴장했는데 아무튼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매해 제가 첫 무대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있겠습니다. 극장에서 반갑게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So she promises to perform with her absolute best every single night, and she says she was a bit more nervous than when she would perform on for her play, but she did amazing, of course. And before we let you go, I do want to ask you today's text topic question. So if you could express your emotions through a sound effect, what would it be?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 지금 내 마음을 효과음으로 표현한다면요?
3: 예술은 이게 꿈을 꾸고 멀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꿈을 쫓아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또 보여드리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꿈을 쫓아서 간다라고 하면은 날개를 펼치고 가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파닥파닥이 아니라 네, 활활이라고 하는 걸로 아주 크게 한번 날아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렇게 날아갈 때 많은 관객분들을 등에 태우고 함께 날아가겠다라는 의미로 네, 저의 효과음은 활 활입니다.
2: 이걸 어떻게 네. 통역을 할까요? So 네. our actually CEO mentioned that art is actually about following your dreams. And when you imagine that, you are kind of flying with your dreams. And he said he would like to say flapping sound or more of like a fluttering sound effect so that you are flying to follow your dreams. I love that explanation. 배우님은요?
1: 저는 그 체하고 울리는 심벌즈 소리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늘 생방송 인터뷰를 하면서 두근거리는 제 마음의 소리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심벌즈 소리가 우리 그때 변옥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심벌즈 소리가 울렸을 때 공연을 보신 후 마치 관객분들의 심장이 강하게 울리는 소리로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극장에 오셔서 그 울림을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So she wants to express her feelings as the loud ringing sound of a clashing cymbal like ting, right? And she knows that while it mirrors her pounding heart during today's live broadcast interview, it's also the sound that signals both the very beginning and end of the play 그때 변홍래. So she hopes that after watching the performance, the audience will feel that as well in person, hopefull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Shim Moon-sop, the CEO of Adapter Theater and actress Byeon In-ji here in the studio as well. 네, 오늘도 인터뷰에서 Shim Moon-sop, Adapter Theater 대표 그리고 Byeon In-ji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All right, and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Elvis Presley with Burning Love.

0: related fees. So tell us more about this.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2: 아, 네, 지난달 29일 외국인의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 상한을 인상하는 내용의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이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일본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라 체류허가 관련 수수료가 금년도 안에 인상될 예정인데요. 체류 자격 갱신 수수료는 현행 6,000엔에서 체류 기간에 따라 만엔부터 7만엔, 영주허가 수수료는 현행 만엔에서 20만엔 정도로 인상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 the 29th of last month, Japan's public broadcaster NHK reported that the amendment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hich includes raising the upper limit of fees for renewing foreigners' resident status, passed a plenary session of the Japanese House of Counselors. And under the revised law, fees related to residence permits are scheduled to be raised within this year. It was report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considering raising the residence status renewal fee from the current 6,000 yen to 10,000 to 70,000 yen, depending on the period of stay, and the permanent residence permit fee from the current 10,000 yen to around 200,000 yen. Now, the proposed fee increases appear substantial for foreign residents. So what prompted the revision? And how does the government plan to use the additional revenue? 체류 외국인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던데요.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의 배경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2: 네, 일본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이번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정책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는데요. 수수료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는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과 불법 체류자 제로 등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그렇군요. So regarding the necessity of this law amendment, the Immigration Services Agency of Japan put forward the beneficiary pays principle, stating that as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creases, the costs related to foreign policies are also increasing. They announced that the tax revenue increased by the fee hike will be used to promote educational programs for foreigners and initiatives such as zero illegal residents. And aside from the fee increases, is there anything that travelers planning to visit Japan should be aware of?
1: 네, 수수료 인상 외에도 일본 여행객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다고요?
2: 네, 이번 개정법에는 전자도항 인증 제도 JESTA를 2028년 중에 도입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0: I see. So the revised law also introduces the introduction of the Japan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also known as JESTA, during 2028. So could you explain the system in a bit more detail?
1: 조금 생소한 제도인데요. JESTA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2: 네, 제스타는 비자 없이 일본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유료 개인정보 사전 등록 시스템인데요. 심사를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불법 체류 목적의 입국을 방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인 여행자도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이 제스타가 도입되면 일본 여행을 준비할 때 지금보다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 So JESTA is a paid personal information pre-registration system for foreigners intending to enter Japan without a visa. Its purpose is to facilitate the screening process while preventing entry for the purpose of illegal stay through more rigorous screening. Therefore, once the system is introduced, South Korean travelers are also expected to undergo pre-screening. So when this JESTA system is introduced, travelers may need to allow additional time for pre-travel procedures when planning a trip to Japan. Let's jump into our second story for today. Japan's population has declined by more than 3 million over the past 5 years. So tell us more about this.
1: 네,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의 인구가 5년 동안 300만 명 넘게 줄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총무성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국세조사 속보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일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한 일본의 총 인구는 1억 2,304만 9,525명이었습니다. 일본의 국세조사는 총무성이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기본 통계 자료인데요. 2020년 대비 309만 6,575명.

0: candidate concert, but as a city, they want to come back to again.
1: 맞아요. 재방송 중요합니다. So honestly, that's what successful tourism is all about. A lasting connection. Nerd connection.
0: Come to Busan.
1: Come to Busan?
0: You're gonna love it.
1: Stay in Busan.
0: Okay.
1: 다시 오이소.
0: And again, 오이소.
1: 얼른 오이소. And again and again. So I think today's stories highlights, I mean, two ways, of course, but how Busan is connecting with the world. We're using one of our biggest strengths, industrial strengths, our port, but turning it into a festival that everyone can enjoy. Mm-hmm. And also, you know, the 150 years. That's very meaningful.
0: Very rare.
1: And then, of course, BTS. Can't top it. Can't top it.
0: So whether you're attending the Busan Port Festival or visiting Busan for a concert, there will be plenty of opportunities to experience what makes Busan unique.
1: Yes, indeed. What do you think makes Busan most unique?
0: I mean, the combination of urban scenery and the port. Because I think the port is really the essence and true identity of Busan.
1: Yeah.
0: Yeah.
1: So. I agree. The You're sea. Okay. Busan is the sea. Yes, every time you... City. Busan 하면 바다.
0: Yeah.
1: But those words can be empty if you don't really think about it. But if you think about it, Busan is really... Everything is the ocean. And the Obang Chukje is coming up as well.
0: Oh, yeah.
1: Obang Chukje 진짜 재밌어요.
0: That should be so amazing.
1: Oh, 근데 it's the same weekend, so it's going to be super busy. Oh, yeah.
0: You're also busy, yeah.
1: Busan 살아있네.
0: 완전히 살아있네.
1: QBC, thank you very much. Yes. Where can we find all the information?
0: You can find all the details and information at Busan City and at Busan City Globe. Please follow us.
1: Follow us. Follow us on the internet.
0: Yes.
1: Not in real life.
0: On Instagram. Not in real life. No.
1: I'll follow you. Okay, QB, thank you so much. We'll see you again next week. So I hope you're not too busy.
0: Oh.
1: But, you know,
0: anyway.
1: It's good for us, though.
0: Yes. Okay.
1: Thank you. Bye-bye.
0: Bye-bye.
1: All right, it's time for us to get into On The Mic. It will be in Korean. I'll give you an English explanation after.
2: Hi,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Everyday Investor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출신의 노트북 크리에이터 김형준입니다.
2: 와.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진짜 주식하면
3: 망한다 많았거든요.
2: 네. 실제로 주변에 돈을 잃으신 분들도 많기는 많았었어요.
3: 위험하게 하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못하고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죠.
2: 그쵸. 네.
3: 누가 추천해주더라. 노트북에서 보고 이 종목이 좋다더라.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면은 손실 날 확률이 좀 높죠. 무조건 공부하고 이제 투자를 해.
2: 왜 수식어를 Everyday Investor라고 해주셨는지.
3: 네. 저는 뭐 거창한 투자자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본업에 충실하면서 일상 속에서 주식을 찾고 무리 없이 그냥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2: 근데 원래부터 직업이 투자자였나요?
3: 원래는 제가 외국계 선박회사에서 수출입 관리했습니다. 7년간 회사 생활하고 지금은 그 초록창에서 수도 셀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주식을 시작해봐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 이제 할아버지하고 아버지도 주식 공부는 좀 해보고 봐라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보고 이제 샀다가 재미는 못 보고
2: 네.
3: 입대하고 이제 제대하니까 그 주식이 없어졌더라고 상장 폐지죠. 그때부터 정말 공부하고 주식을 사야겠구나.
2: 그래서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신 거예요?
3: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식이 왜 없어졌지 하면서
2: 네.
3: 복기를 하는 거죠. 이 주식을 내가 왜 샀고 왜 이 주식이 없어졌는지 그런 이제 종목을 저는 발굴을 안 하고 안정적인 좋은 회사를 이제 발굴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 그리고 부채보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보다 더 버는 돈이 많다 하면 적어도 망할 리는 없겠구나 하고 그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는 보죠.
2: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나요?
3: 저만의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AI 프로그램을 한 3개를 씁니다. A에서 나온 정보가 맞는지 B한테 전달을 하고 C한테 전달하고 크로스 체킹을 하죠. 그리고 그 해당 회사의 홈페이지 가서 이 내용이 있는지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2: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뭔가 계속 보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3: 네. 리포트를 보는 거죠.
2: 그것도 다 따로 기록을 하시죠?

0: 하시나요?
1: 따로 내용을 기록을 하죠. 아, 1년에 4번만 보시면 됩니다.
0: 아, 분기별로?
1: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하니까 그 분기 리포트에 자기들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0: 주식 투자를 잘한다는 걸 정의한다면?
1: 정답도 없고 욕심의 한계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주식에 안 맞을 사람도 있거든요. 빨리 판단을 해서 아, 주식보다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가야겠다 판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남들 다 주식으로 돈 많이 번다던데 하는데 본인 자체가 주식 체질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변동성을 못 견디겠다 막 괴롭다 그러면 주식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기다릴 수 있고 좀 느긋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승률이 좀 높죠.
0: 투자는 운이 아니고 노력이다?
1: 저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2: 주식도 내가 어떤 주식에 넣느냐에 따라서 내 낯빛이 달라지거든요. 싱글벙글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1: 그렇죠. 예. 네. 비만 치료제 주식 잘못 사면은 계좌도 살 빠지고 네. 내 살도 같이 빠집니다.
2: 아 웃음이 안 되는데 네.
1: 어떡해. 잘 선택해야 됩니다.
2: 어쨌든 살은 빠지네요. 네,
1: 살은 빠지고 계좌에 살도 빠질 수 있어요.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공통점을 보면 꾸준함입니다. 꾸준히 한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많이 하시다. 그리고 기다림. 결국에는 주식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은 우리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0: 여유가 있어야 되네. 마음의 여유가.
1: 우리가 재테크를 1년, 2년만 할 게 아니잖아요. 본업에도 충실하고 본업의 가치가 좀 더 상승하기 위해서 재테크를 하는 건데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0: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1: 제 노트북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 있습니다. 계좌 계산하는 것부터 있습니다.
0: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나요?
1: 저는 워렌 버핏의 명언 중에 하나를 좀 좋아하는데 The stock market is designed to transfer money from the active to patient. 주식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이 침착한 사람, 기다리는 사람한테 이동이 된다는 워렌 버핏의 명언입니다. 항상 기억을 해야 되죠.
0: 왜 특히 좋아하세요? 이 문장을? 흔들릴 때도 그 명언 한 번 더 생각하고.
1: 그렇죠. 모든 일에 조급함이 앞서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침착하게 대응해보자. 느려도 되니까 꾸준하게 slow but steady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해보자. 또 저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0: 여러분 막 투자하지 마시고요. 건강하게 재산을 불리십시오.
3: 땡큐 베리 머치 투 아워 리포터 올리비아 앤 투 아워 인터뷰이 김형준 님 is a US stock investment content creator who previously worked in import and export management at a foreign shipping company. He says that he's an everyday investor and promotes the idea of investing consistently while staying focused on one's main career. After experiencing the delisting of a stock he invested in, he became committed to studying companies and investing more carefully. I understand. He focuses on a company's profitability and financial strength rather than short-term market trends and emphasizes verifying information through multiple sources. He believes successful investing is about finding an approach that matches your personality and maintaining patience and consistency over the long term. His favorite English quote is from Warren Buffett. The stock market is a device for transferring money from the impatient to the patient. A saying he believes not only applies to investing, but also to life itself.
0: 인내심은 진짜 중요하잖아요. 인내심은 완전 흔하진 않습니다. 특히 요새 현대인들이 이제 뭐 급한 생활을 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3: Thank you so much for that, Olivia and Kim Hyung-jun님.
0: 고맙습니다.
3: If you want to be on the mic, get in touch. We'd love to have you. And don't forget, today we're talking about your thoughts on paying a bill. When you pay the bill, do you split it? Do you prefer one person pays everything, you pay them back later, or they just pay? 어떻게 하세요? Let me know. 오늘 밥값 어떻게 지불하는 게 편한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할 때 뭐 더치페이나 뭐 한 명 아니면 뭐 선배 아니면 후배들 뭐 누가 뭐 페이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2부에 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9050 pound 9050 카카오톡 or YouTube live. Get in touch and let us know. Alright, here's

0: Welcome to Brunch Club, where great conversations are always on the menu. Today's guest is a member of the golden generation of Korean street dance, a world-renowned b-boy, and the dancing professor himself, Professor Moon Byung-soon of Seoul University of Arts. Welcome,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Can you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1: Hello, everyone. My name is Byung-soon Moon, also known as B-Boy Dark Horse, a member of 20th Century B-Boys crew, the legendary New York City Breakers. I'm a professor, dancer, and director of the Seoul K-pop Dance Center. It's a pleasure to be here. Thank you.
0: Thank you for coming in today, Professor. We have the legendary B-boy with us. Yeah. So happy and such an honor too. 너무 영광입니다. So Professor, your reels, you know, you're famous for creating your reels. And they regularly get millions of views. That's like the basics. Don't you have to wear sunglasses or like put on a disguise when you go to school? 교수님, 릴스 영상마다 수백만 조회수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학교 가실 때 뭐 선글라스나 분장 같은 거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가끔은 제가 이제 그 SNS에서 출연하는 이런 복장이 아니라 가끔 평복을 입고 좀 힙한 스타일로 모자 쓰고 이렇게 좀 얼굴 가리면서 가기도 하거든요.
0: Okay, so he sometimes go to school not in this suits but some casual clothes with ball cap on, not to be recognized.
1: 네.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봐 주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제 걸어 다니는 일반 시민분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 이런 분들도 좀 알아봐 주시고 사진도 좀 찍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를 즐기고 있습니다.
0: So he has students and international fans and people around him recognizing him, asking for photos as well, and he's just enjoying that moment. All right. Well, sounds good. Now, in your videos, though, Professor, you're always dancing with your students in a shirt and a tie and full suit, just like that. 기사 속 영상들을 보면 항상 셔츠에 넥타이 그리고 단정한 정장을 이렇게 입고 춤을 학생들이랑 추시잖아요. 네. But most people would choose something a little more comfortable, right? Is there a reason why you choose to wear this formal suit? 근데 편한 복장을 두고 굳이 정장을 고집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는 지금 이게 편해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0: 네. 네. This is more comfortable for him now.
1: 그 제가 아무래도 이제 춤추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연구를 하기도 하고 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춤 관련된 그런 산업에 대해서 조금 행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연구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출근할 때는 이렇게 수트를 입는 편입니다.
0: All right. So he's not just a dancer, but he also does some office work, administrative work. He does researches in front of the desk. So when he goes to work, he usually dresses in this formal attire and dances in it as well. It's become your signature. 교수님의 시그니처가 된 것 같아요.
1: 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트를 입으면 저 교수님 전투복 입었다. 이제 뭐 하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0: Oh, that's good. So some people think if Professor Moon is in his full suits, they would think, oh, he's getting ready. Like he's in his armor, getting ready to dance, do something. All right, I think that's really good. You know what? Seeing is believing.

0: Can you please show our crunchers a quick performance right here? 교수님, 우리 크런처들에게 교수님의 퍼포먼스를 한번 직접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지금요? 이렇게 입고?
0: 네, 이렇게 입고.
1: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0: 와, oh my gosh, Professor Moon 교수님, 놀랍습니다. 박수! 이게 영상으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네요. I've only seen you in videos, but you're amazing. Like, if I may ask, how old are you?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1: 제가 올해 딱 40살입니다.
0: Are you serious?
1: 네, 근데 oh my gosh.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이에 0.7을 곱해야 네. 진짜 나이다. 아직은 마음만은 20대입니다.
0: Oh my gosh. Oh my gosh. He's so young. He has turned 40 this year only. And these days, they say you have to times that with 0.7. So he's still in his 30s. But showing that performance, that was amazing. 너무 놀랍습니다. 네.
1: DJ님께서 네. 말씀하신 대로 seeing is believing.
0: Yeah, exactly. Seeing is believing. I saw him with my own eyes in this full suits, that amazing performance. Oh my gosh. Thank you so much for sharing that with us.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1: 요즘에 가끔 이렇게 수트를 입고 춤을 추니까 AI 아니냐고 요즘에.
0: 그랬을 것 같아요. So people often ask, because he dances in this full suit, isn't that an AI? You know what? Our crunchers have been surprised as well. 우리 크런처들도 굉장히 놀라가지고 지금 퍼핑 현준 칠구님께서 그냥 느낌표 보내주셨고요. 아. Exclamation mark and Forestville 오빠 sent an emoji. 그 놀란 표정 이모티콘도 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제 표정이 계속 이랬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네. And we also have a cruncher saying killed it. 너무 멋있었다. 무대 찢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우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opening up the morning just like that. You know what? After seeing that performance, I want to know more about you. Professor, there are keywords. 이렇게 퍼포먼스를 보고 나니까 교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우리 키워드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네.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1: 네, 첫 번째 키워드.
0: Mm-hmm. The first keyword is passion. Okay,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1: 아무래도 이제 춤을 추는 댄서들은 요게 이제 첫 번째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바로 패션.
0: True. This is like the number one thing that all dancers have. Passion.
1: 아무래도 이제 몸으로 몸의 신체 움직임으로 무언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이고 또 남들에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열정 없이는 할 수가 없거든요.
0: True. Because you have to express your body and you have to perform. You can't do anything without this passion.
1: 네. 말 그대로 이제 춤을 추는 대다수의 댄서들은 아마 이제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천 명의 이제 동료들은 다 춤이 그만큼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열정을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함께 성장을 하는 그런 댄스 씬에서 이제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열정으로 함께 이제 뭉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댄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0: Okay. So the thousands of fellow dancers that he's met with, they share their passion and they make it bigger together, creating that synergy as they perform together. All right. Well, as we mentioned earlier, Professor, you're part of Korea's first generation B-boys. 앞서 소개했지만 한국 1세대 B-boys잖아요. Under the nickname Dark Horse, like you introduced, you shook up the international scene, winning two titles at Canada's The Battle and finishing runner-up as Korea's representative at France's Angvesti. 다크호스라는 닉네임으로 세계적인 대회인 캐나다 더 배틀 이관왕 그리고 프랑스 엄베스티 한국 대표 준우승 등 세계 무대에서 이 다크호스처럼 나타나 판을 뒤흔드셨잖아요. So how did you first get into b-boying? 처음 b-boying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1: 네, 우선 제 또래 세대들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0: 한국의 비보잉을 전 세계적으로 알린 그 세대가 맞습니다.
1: So he was born into the generation where he was filled with people, the first generation B-boys during that period.
0: 네. 근데 이제 저희 이전에도 굉장히 유수의 훌륭한 댄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이제 그 댄스 가수로 이제 유명하게 활동했던 그런 선배님들도 계시고 이제 방송을 아마 보고 계시는 그 파핀현준 선배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께 좋은 영향을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던 거거든요.
1: Oh, and there were also of course senior dancers such as Park Pin-hyun-jun who's a really famous B-boy here in Korea and globally as well who probably is watching this show right now. And thanks to these seniors, he were able to expand globally as well. Okay, 네. all right.
0: 그렇게 그런 서포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 세대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세계 무대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고요.
1: 네.
0: 거기에서 이제 처음 나갔을 때 굉장히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나는 그래도 한국의 댄스야 이런 자부심으로 잘 무대를 치렀었던 것 같습니다.
1: Okay, so because of the support from the seniors, he was able to expand globally as well. All right.
0: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춤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된 거는 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힙합 댄스, 브레이크 댄스, 브레이킹으로 이제 그 가수 활동을 하는 댄스 가수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보고 처음에 좀 영감을 많이 받았죠.
1: 네, so first he was very inspired by watching the break dances of artists who used to do that break dance, street dance. He used to watch it a lot and was inspired.
0: 네, 댄스 가수 선배님들을 보고 이런 춤이 있구나 그냥 막연하게 이제 따라하고 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이제 힙합이라는 만화책이 나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이런 춤이 비보잉이고 이런 춤은 파핑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춤에 대한 소개가 자세히 나와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점차 이제 전문적으로 빠져들게
1: 네.
0: 됐습니다.
1: Okay. And in his middle school, he came across this comic book titled Hip Hop. And before that, he didn't quite know what breakdance was. He would just look at it, he was amazed and follow. But after reading this comic book titled Hip Hop, he got to know more about this breakdance. 힙합이라는 그 만화책이
0: 네, 힙합이라는
1: 그게 계기가 됐네요.
0: 그럼요. 힙합이라는 만화책을 보고 교실 복도에서 다 쉬는 시간마다 윈드밀을 하고 헤드스핀도 하고 저희 학교 전교생들이 다 이제 따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학교 대 학교로 뭐 배틀 경연을 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1: 확실히 그 세대가 네. 예, 비보이가 유행을 확실히 했네요.
0: 엄청 했습니다.
1: So in school they used to dance like this windmill, do the head spin during break times in the corridor, and schools used to battle with each other. With breakdancing as well. Interesting.
0: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그래도 좀 멋지게 댄스 크루를 결성하자라고 해가지고 함께 모여서 만들었던 팀 이름이 바로 다크호스였습니다.
1: 그때부터 이름을 갖고 계셨던 거구나. Okay, so back then he wanted to create a crew together with the students, his friends who were interested in breakdancing. And they created a crew and that name was Dark Horse. And he still keeps that name until today. All right, so most people think though, a B-boy's prime is in their 20s. B-boy들의 전성기는 보통 20대 초반으로 그래도 알고 있거든요. But in your mid-30s, oh my gosh, you won the individual MVP award at the Hip Hop International World Finals. 근데 교수님께서는 네. 30대 중반의 나이에 힙합 인터내셔널 월드 파이널 대회에서 무려 개인 MVP를 차지하셨잖아요.
0: 네.
1: So what was your secret weapon against, I guess, dancers much younger than you? 그럼 어린 비보이들을 제친 교수님만의 필살기는 뭐였나요?
0: 이건 영업 비밀인데요.
1: It's a business secret, but you're gonna share it with us.
0: 네, 저는 춤을 출 때 머리를 잘 씁니다.
1: Okay, 뭔가 중의적인 의미가 담긴. So he says he uses his head or brain very well while he dances.
0: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춤을 처음 췄을 때 처음 연마한 기술이 바로 헤드스핀이었어요.
1: So in his middle school, the first skill that he practiced was the head spin using his head.
0: 그래서 저의 스페셜 스킬이라면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그런 헤드스핀을 보여주는 게 저희 스페셜 스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Okay.
0: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저희 시그니처를 보여주면서 저거는 다크호스의 기술이야 이런 동작들도 있을 정도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0: 고 있다 보니까 네.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1: 머리를 이용한 스킬들.
0: 그쵸,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1: 머리를 잘 써야 된다.
0: 대회 전략도 잘 짜야 되고요. 진짜 머리도 okay. 잘 써야 되고요.
2: So he says he has variations of the head spin. He uses his head a lot, like literally and very well. Of course, he has to be very strategic, using his brain well as well. But he would say that his secret is to use your head well. All right, moving on then. You went from being a hip-hop warrior on the global stage to becoming a university professor. How did that transition happen?
1: 이렇게 세계 무대를 누비던 힙합 전사자가 어떤 계기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셨을까요?
0: 제가 이제 춤을 굉장히 좋아하고 춤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나는 그냥 댄서야. 죽을 때까지 댄서야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열정 많은 나날을 한 십수년간 이렇게 보내고 있던 날이었어요.
2: Okay. So because you love dancing and you are spending years into dance because you love it so much. You're so passionate about it.
0: 그러던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아이도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누구나 다 겪을 그런 일인 것 같아요.
2: Oh, okay. All right. So he got married, he got a children, he raised a child, and then he was living life like just other people going through those things.
0: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좋아하는 거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춤인데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하나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춤 물론 이제 잘하긴 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진짜 잘하는 거는 뭐 공연도 좋아하고 배틀 대회도 어지간히 뭐 잘하는 것 같고 하지만 누군가를 이제 가르치는 일 교육을 내가 그래도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2: Okay, so he thought about what he likes and what he's good at, and he thought he likes teaching people, and he's pretty good at educating people, and that is how he transitioned into the education field. Oh, okay. Well, on top of your dance career, you also earned a PhD in dance studies.
1: 교수님께서는 비보잉뿐만 아니라 이제 무용학 박사학위까지도 받으셨잖아요.
2: What was your dissertation about?
1: 어떤 주제로 논문을 혹시 쓰셨나요?
0: 네, 스트릿 댄스의 제도권 진입에 따른 사회적 영향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라는 논제로 네. 박사학위 논문을 냈습니다.
2: Okay, so it's a pretty long title. It was actually a study on the social impact and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 according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nstitutional systems of street dance. Wow, that's really long and hard.
1: 네, 얘기 제목을 듣고 잘 뭔지는 모르겠지만
0: 굉장히 재미가 없어졌죠.
1: 아니요, 제도적으로 약간 스트릿 댄스를 바라보는 그런
0: 맞습니다.
1: 논문인 것 같네요.
0: 네, 많은 그런 저희 동료들, 후배들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여건에서 이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런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2: Okay, so he chose this topic to study it in depth because he wanted to create a better environment for his juniors. And all the other dancers out there by institutionalizing street dance. Then what motivated you to pursue a doctorate in dance?
1: 그럼 무용학 학위를 따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이제 교수의 꿈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학원 가서 조금 더 심도 깊은 연구를 해야겠다. 박사학위를 따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되는 과정도 있지만 되고 나서 조금 더 폭넓은 연구 활동과 교육 활동을 하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겠고 연구를 많이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 So because he wanted to become a professor, he thought he has to do some research, study, get a PhD and study a lot and get that doctoral degree in order to become a professor. Well, after spending your life on stage, what was it like sitting behind a desk, like focusing just on academic research?
1: 평생 무대를 누비시다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0: 지금도 쉽지가 않네요.
2: Not easy at the moment.
0: 농담이고요.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춤을 처음 이제 접하던 시기에도 책상에 앉아 있던 시간이 많았어요. 어떤 거냐면은 춤에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고 또 새로운 음악도 찾아보고 이거는 어떤 노래 제목이 뭔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나 이거에 대한 춤 공부를 하는 시간이 똑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2: Interesting. So even when he was really into dancing as a young child,

0: He used to sit a lot in front of the desk to study the dances, watch the dance moves, and learn about the different dances that there exist. Oh, okay. So I guess he was pretty used to sitting in front of the desk from then. Now, before we move on,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something that's inseparable from you, and that's music. 다음 질문을 이제 하기 전에 교수님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교수님이 사랑하는 음악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곡 선정해 주셨는지 그리고 선곡 이유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네, 제가 사랑하는 음악은 네.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0: So the music that he loves is NewJeans Haiboy. What's the reason?
1: 왜냐면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비보이로 활동해 온 시간도 있지만 SNS에서 다양한 댄스 챌린지를 하면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전 세계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알아보게 된 계기가 바로 이 SNS 댄스 챌린지거든요.
0: True. 네, 그렇죠.
1: 네, 거기 댄스 챌린지를 제가 처음으로 K-pop 댄스 챌린지를 쳤던 곡이 바로 이 뉴진스의 하이보이입니다.
0: 아, 그렇구나. So this song is actually the very first song that he sang to or danced to. It was his very first dance challenge. And through dance challenges, he became more global on social media. People internationally started recognizing him. And so this song has a lot of meaning to him. Very, very special.
1: 처음 촬영했을 때, 릴리즈 했을 때도 100만 조회수가 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뭔가 운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0: 첫 릴스부터 100만이요?
1: 네.
0: Wow, that's amazing. So the first dance challenge reels video that he took, it hit 1 million views. That's amazing. CYFG5SF is saying, I love the song too. 저희 크런처도 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NewJeans라고 Crash Override 332 said. NewJeans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크런처 중에서도 많습니다. Alright, so we'll take a listen to this very special song of Professor Moon then. It is Haiboy by NewJeans. Stay tuned.

0: Welcome back to Brunch Club. Today we're joined by dancing professor Moon Byung-sun. Now it's time to open up our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ond keyword is connection.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어떤 의미를 담아 고르신 건가요, 이 키워드는?
1: 말 그대로 연결이죠. 너와 나의 연결고리.
0: Okay. It's a connection between you and I. 네. It's a song in Korean, by the way.
1: 네. 춤이 물론 이제 추는 사람도 음악에 심취해서 즐거워서 추지만 결국엔 이제 누군가 이제 봐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여지는 그런 직업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Okay, so connection is really important. It's not just about the dancer, but you have to perform in front of the audience, right? You have the audience who watches your performance, and that communication and connection between the two is really important.
1: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한 춤 추고 나서 한 20년 정도는 굉장히 진지한 비보이로 활동을 했어요. 굉장히 스웨그가 넘치고 네. 힙합이야 이런 스웨그 넘치는 좀 멋짐과 강함만을 좀 추구하던 그런 비보이로서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0: So for a long time, Professor Moon was actually that cool, very strong, and very serious, profound sort of b-boy.
1: 그러다가 우연찮게 동료들이랑 조금 가볍게 저의 그런 카리스마 이런 거를 조금 내려놓고 네. 좀 재밌게 좀 익살스러운 그런 K-POP 댄스 챌린지를 하게 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어요.
0: So he put down that charismatic side of him and he started being a little lighter, wittier, you know, funnier. And he connected with the audience a lot more after doing that. Okay, 네, just like this.
1: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은 세상을 알게 되고 조금 대중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객들이 일반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점점 더 연구를 하게 되고 이런 게 정말 춤이고 공연 예술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0: And after connecting with all the audience, thinking about what the public likes, he realized that oh, this is what true performing arts is about. I see.
1: 그래서 저의 그 오랜 세월의 그 비보이 동료들은 처음에 굉장히 놀랐어요. 저 형 왜 저러지?
0: 네, 진짜 저 놀랐을 것 같아요.
1: 네, 굉장히 네. 놀랐는데 네. 그래도 다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0: Okay, so his juniors, like his colleague dancers, fellow dancers, were first very surprised at how he changed from being really strong and charismatic to funny and witty, but they cheered him on anyway and showed lots of support. Yay! All right, well, professor, you know, professors can sometimes feel quite intimidating to students. 보통 교수님이라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거리감이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But I've heard you're often the one suggesting like content collaborations first. 근데 교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콘텐츠 촬영을 제안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How do Gen Z students react? 젠지들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1: 지금도 가끔 왜 그러시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걱정하기도 하고
0: okay.
1: 어떤 학생들은 이제 드디어 내 차례가 네.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0: 반가워하기도
1: 해요.
0: 반가워하기도 하고 네. 네. So some students, they're still like wait, did I do something wrong? Why is he asking me for a collaboration? But some students would say, oh, is it my turn now? They welcome the suggestion. Okay.
1: 네,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런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네. 가끔 저에게 이제 추천을 해주기도 해요. 이런 거 저희 같이 해요. 아니면 네. 이런 거 좀 해보세요. 이렇게
0: 좋네요.
1: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네. 하고요.
0: 그것도 연결이고 소통이잖아요.
1: 그렇죠. 요즘 네. 저희 세대, 일명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없었던 요즘 세대 그런 소통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요즘 젊은 젠지 세대들 통해서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0: 네. So he's actually learning how to communicate through the Gen Z students. That's their way of communicating. And because they've become so used to collaborating with Professor Moon, sometimes they suggest own ideas and songs and collaborations as well. All right. Well, where do you get your content ideas from then? 콘텐츠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세요?
1: 요즘 유행하는 그 밈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보거든요. 알고리즘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 직접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요즘은 가끔 제 중학생 아들한테 물어보기도 해요.
0: Okay. So he often looks at popular memes, like trending memes, and he also follows the suggestions of algorithms as well.

0: And also he asks students, including his son, who's in middle school already right now, well, what's the best part about creating content with your students?
1: 제자들과 함께 콘텐츠를 이렇게 다양하게 찍으면서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교수님?
2: 말 그대로 이제 함께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사실 많이 요즘 가지기 힘들거든요. 저 같은 그 40대 아저씨랑 젊은 10대, 20대 그 학생들이랑 아무래도 좀 즐겁게 동등한 위치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쉽지 않은데 춤을 추면은 누구나 다 친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Okay, so it's actually really difficult to collaborate and spend time together with the teens and people in their 20s because he's in his 40s. But if you dance together and create collaborative content, age becomes nothing and they just communicate and become friends together through dance. All right, well, have your students ever been so talented that you felt a little perhaps threatened? I wonder.
1: 제자들이 근데 때로는 너무 잘해서 위기감을 느낀 적이 있다, 없다, 교수님?
2: 없다.
0: 없다. No, he's never felt threatened.
2: 오히려 저보다 제자들이, 후배들이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Okay, he actually wants his students to do better than him. That's something only natural.
2: 이미 굉장히 제가 못했던 활동들을 좋은 환경에서 계속 점차 잘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보다는 오히려 좀 기쁜 마음으로 더 응원하고 있고 네. 제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나 저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0: 진정한 교수자의 마인드인 것 같아요.
2: 많이 부족합니다.
0: Alright, so Professor Moon said he wants his students to do better in a better environment and he's not threatened but in fact really happy to see students do things that he couldn't do in the past. All right, moving on then. Of all the comments you've read online, what's the one that hit you the hardest, perhaps, or made you laugh the most?
1: 교수님이 이제 직접 보신 댓글 중에 뭔가 가장 가슴에 꽂혔거나 혹은 빵 터졌던 나만의 원픽 댓글이 있다면 뭔가요?
2: 굉장히 아무래도 이제 밈이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지다 보니까 거기 이제 댓글 챌린지도 가끔 열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웃긴 댓글을 발견했는데 처음엔 okay. 무슨 의미인지 몰랐거든요.
0: So he found a really funny comment and his Reels videos become international and there are sometimes like comment challenges. And at first he saw this comment. He didn't know what it meant. But what is it?
2: 제가 춤추는 영상이었는데 모자람이 없는 춤이다 그러더라고요.
0: Okay.
2: 그래서 모자람이 없게 부족함이 없는 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밑에 대댓글로 막 웃는 크크크크 이런 거를 많이 달리는 거에서 네. 이게 뭔가 했더니 다른 뭐가 자람이 없다고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0: 머리를 하도 쓰니까.
2: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서 그런가 봐요.
0: Okay, so this is something really funny in Korean. It's like a funny pun in Korean, wordplay. So he heard this, he saw this comment saying, oh, it looks flawless. But in other words, it could also mean it looks hairless because he uses his head a lot and his hair might not grow well. So 모자람, it could mean flawless and hairless, not having hair growth as well. That is really funny.
2: 재밌습니다. 긁히진 않습니다.
0: Okay. It doesn't hurt him, but it is pretty funny.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These days, short form content, what you create, and personal branding are incredibly important.
1: 요즘은 자신을 브랜딩하는 숏폼 마케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0: Do you ever share your secrets for like creating viral reels with your students then?
1: 제자들에게 조회수 터지는 릴스 만드는 법에 대해서 교수님의 뭐 영업 비밀이나 꿀팁 같은 거 강의실에서 공유해 주시는 편인가요?
2: 이건 진짜 비밀인데요.
0: This is really a secret.
2: 네. 60초 후에 네, 이건 아니고 네, 이런 후킹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에 제가 이제 이렇게 점잖게 옷을 춤을 안 추는 사람처럼 입고 있다가 갑자기 막 뒤집어서 춤을 춰버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놀래키는 그런 영상들이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기술을 그렇게 보여주고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는 그런 비밀을 좀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0: So he would share secrets such as like hooking in a video. It used to be a very trendy sort of skill or technique. He would be dressed up in full suits like that. And it doesn't seem like he's going to dance anytime soon, right? But he would all of a sudden stand up and start performing

0: And that would be one of the techniques that he would share with his students.
1: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신설하는 저희 학, 그 AI 실용 댄스 학과 같은 경우에 이제 AI 쇼펌 콘텐츠 제작이라는 그런 교육 과정도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대학원에서 교육을 네. 할 예정에 있습니다.
0: 아, 네, 네. So he's also preparing to launch the Department of AI Practical Dance Education next year, and they have a special class on using AI to create short form content as well. All right, let's move on to our last keyword now.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한번 열어볼까요, 교수님?
1: 네.
0: 열어주시겠어요? The last keyword is, ta-da! Next generation. What meaning does this have?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1: 네, 말 그대로 이제 다음 세대, 이제 후학 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담았습니다.
0: Nurturing students, the next generation.
1: 네.
0: It's really important. 네.
1: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남은 그런 여생 동안에 앞으로 어떤 일을 이 사회에 좀 이바지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 동료들, 특히 이제 저의 후배들, 제자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선배들께 좋은 것들을 받았던 것처럼.
0: 아, okay. So throughout his remaining life, he thought about what he could do to help society and all the things that he's received from his seniors, the support, whatnot. He would like to give it to his juniors as well as his students. And t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keyword, next generation. Now, you mentioned earlier that you're preparing to launch this new department.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AI 실용댄스 교육학과 설립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하셨잖아요.
1: 네.
0: So street dance and cutting edge AI sound like a very unusual, unique combination. Can you tell us what the program looks like? 근데 스트릿 댄스랑 이 최첨단 AI 기술이 네. 사실 좀 언밸런스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 조합이 어떤 교육 과정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말 그대로 AI 로봇이 춤을 추는 건 아니고요.
0: Okay, so it's not about an AI robot dancing like that.
1: 네, 아무래도 이제 춤이라는 그 퍼포밍이 그 오프라인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도 공연이 되어지는 시대거든요.
0: Okay, so performing, it's not just happening on offline stages these days, but you also have media platforms, online performances.
1: 네, 저희가 이제 언택트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온라인 무대 산업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무대에서 이제 VR이나 XR,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무대 연출을 하는 그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고 이제는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무대 디자인을 하고 연출하고 댄스 퍼포밍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0: So ever since COVID-19, during the non-contact period, online stage industry, it expanded hugely. And this department would think about doing research on how to use VCRs, media facades, on online performances and stages. That's what it's about.
1: 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 댄스 공연이나 어떤 콘텐츠를 기획을 하거나 어떤 홍보를 하거나 이런 행정적인 역할에서도 AI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네. 연출 디자인적인 부분과 이제 행정력과 이제 빠른 또 글로벌한 그런 확장력을 AI를 통해서 함께 이제 결합을 한다면 조금 더 이제 산업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0: 그쵸.
1: 싶습니다.
0: Okay. So it's not just about the stage performances. It's also about planning different performances, promoting, designing, and all these processes, they require AI technology these days. So this new department that he's thinking of establishing or planning, preparing to establish next year would include all that. How we can use the AI technology in all these different processes of stage performance to expand it globally, internationally. Okay, well, you know what? In the past, b-boying in Korea was seen as like a rebellious sort of subculture. 과거 한국에서는 교수님, b-boying이 좀 반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서브컬처였잖아요.
1: 네.
0: Now, it's an Olympic sport and even a subject for master's and doctoral degrees. You even teach it. 근데 이제는 대학의 석박사 과정 전공이 됐고 또 올림픽 정식 종목이 또 됐어요. So it became a true sort

0: sort of subject and it's been institutionalized 이렇게 완벽한 제도권 양지로 들어왔는데 이 엄청난 격세지감을 맨몸으로 겪어내신 장본인으로서 좀 감회가 어떠신가요? How do you feel to have felt this in person?
1: 과거에는 1980년대에는 대학로에 가면은 브레이크 댄스 등 저속 무도 행위 금지라는 팻말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0: Back in the 1980s, they would say you cannot do like break dancing because it's a disgrace, you know, and it wasn't very welcomed in society.
1: 네, 단순히 한 순간에 인식이 뿅 바뀐 게 아니라 점차 이제 좋은 공연 활동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비춰지고 이런 격동의 80년대 90년대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제 세대들이 국제 대회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대한의 권아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한국을 많이 알린다 해서 그게 조금 큰 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Okay, but with this, the perception and recognition didn't change all of a sudden because all the dancers, they performed in international stages and thanks to media outlets as well, this breakdance, street dance slowly started to gain recognition in society and Korea thought, or the country thought, oh, through these dancers and this dance industry, Korea is being known globally a lot more. And that is how the perception changed slowly.
1: 그러면서 okay. 많은 대중들이 이제 한국의 비보이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많이 응원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그러다가 학교 교육 제도권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게 된 게 한국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10년 이상 좀 앞서 있을 정도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좋은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0: 네, 의외네요. 네. But okay, so Korean b-boys, they received a lot of support. They put in a lot of effort to institutionalize this b-boy and street dance into education. And in fact, Korea was pretty fast. They were a fast mover when it came to this dance, including it in education, about 10 years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1: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서 브레이킹 종목을 정식 종목으로 진행을 2년 전에 하기도 했고 제가 거기에서 또 브레이킹 해설위원으로 또 활동하기도 했고요.
0: 그렇죠.
1: 또 이제 앞두고 있는 아시안 게임에도 종목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유스 올림픽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전국체전의 힙합 댄스 종목이 진행이 되면서 또 생활체육화 이제 생활체육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점점 더 인구 저변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 거기에 이제 이렇게 훌륭하신 댄서분들의 지원이랑 노력이 엄청나게 뒷받침이 됐을 것 같은데
1: 네, 포기하지 않고 네. 꺾여도 중요한 건 꺾여도 하는 마음이라고
0: 진짜.
1: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의 좋은 환경을 만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0: Okay, and now b-boying and street dancing, hip-hop has become a part of the Olympics where Professor Moon had also took part in as well as the commentator, and it will also be part of the Asian Games, whatnot, moving forward, and different international sporting events as well. And this is all thanks to all the great dancers out there, including Professor Moon. Well, Professor, we have a question for you from one of our crunchers. CYFG5SF is saying, which one do you prefer between dancing and teaching? 교수님,
1: 네.
0: 댄스, 그리고 가르치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춤을 추는 것과 가르치는 것.
1: 지금은 가르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오랫동안 좀 무의식적으로 계속 해왔던 춤도 좋지만은 결국 누군가 소통하고 제가 이제 가르치면서 저도 또한 성장하고 배우기도 하고 단순히 이제 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인문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예술적인 소양, 감각 이런 것들을 겸해서 이제 다 같이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사회에서 제가 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래도 제가 추면서 남들에게 이제 다가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결국에 이제 교육을 하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좋은 쪽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도 좀 큰 보람을 느껴서요. 아마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 6대 4 정도.
0: Okay. So he would say 60% leaning towards teaching and 40% dancing because he likes the communicating, the connection with students. And it feels like as a professor and as someone who teaches dance now, not just a

0: dancer. It feels like he's influencing, he's creating an impact in society and in this dance industry as well. All right, that's good to hear. Now, soon you'll be training the next generation of dancers equipped with AI technology. 이제 곧 내년이면 AI 기술까지 탑재한 차세대 글로벌 댄서 인재들을 키워내실 텐데 교수님이 꿈꾸는 대한민국 스트릿 댄스의 최종 목적지는 어딘가요? What is your ultimate vision for the future of Korean street dance?
1: 거의 제가 근 춤을 춰온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네. 저처럼 저에게 이제 춤은 굉장히 생활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이제 길을 가다가도 음악이 들리면은 가볍게 몸을 흔들 수도 있고 춤에 대해서 떠올릴 수도 있고 춤을 같이 출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계획을 잡아서 친구들과 같이 춤을 출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됐거든요.
0: Okay, so he's been dancing for almost 30 years and dance has become a part of life. When he listens to music, hears songs coming out on the street, he could lightly dance to that music. Or dance with his friends even.
1: 네, 저에게 이제 춤이 생활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전 국민들에게 이제 스트릿 댄스, 케이팝 댄스 이런 춤들이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고 건전하게 생활 체육으로 생활 예술로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0: Wow. So moving forward, as for himself, dance has become a part of life, right? So he would like street dance to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For the whole public as well, and he would like to put in significant contribution to creating that sort of society within the country as well. Wow, that's really good to hear. And you already are doing that. 이미 그런 기여를 충분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1: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한 80살까지 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0: Wow, he's going to continue putting in effort in this field and dance till he's 80. Well, now it's already time to wrap up Brunch Club. 이제 브런치 클럽 마칠 시간인데요. 교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How did it feel?
1: 우선은 이렇게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준비를 하면서 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고 앞으로 우리 스트릿 댄스가 어떻게 나아가야 좀 건전하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 그런 계기가 되었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0: All right. So he was really grateful to be invited to this good program and it was a chance for him to reflect upon what he's done so far, what he can do moving forward and really deeply think about how he could further expand this field, street dance in Korea and globally moving forward. It was a very grateful time for him.
1: 또 이렇게 좋은 계기를 통해서 글로벌 전 세계 많은 저의 팬들과 만나게 되어서 기쁩니다.
0: And he's also happy to meet all his global fans out there through this great opportunity. Well, thank you so much. It was a pleasure for us as well.
1: 감사합니다.
0: 좋은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Thank you. We'll have to sign off with our last song. Well, before we sign off, though, we have Ben's alternative channel saying thank you for the show. 저희 크런처 중 한 분이 네.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Crunchers. Here's our last song. It's 질주 Overdrive by We Eye. 같이 인사할까요, 교수님? 네. All right, keep...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와, 오빠야, 여기 꼭 한국 시장 같네. 여행 와서 한국 음식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엄청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1: 맞나? 내 말 믿으라 했지.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야시장이거든. 여기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 캤다.
2: 매콤한 게 먹고 싶은데 떡볶이도 있겠나? 오빠야, 설마 저거 떡볶이 들어가 아이가?
1: 맞나? 맞네. 자, 가서 떡볶이 실컷 먹자. 가보자.
4: Hello, how are you? Oh, you two look Korean. I actually went to Korea recently and learned this tteokbokki recipe from one of the most famous grandma chefs there. Oh, you're going to be amazed when you try it.
2: 아, 오빠야, 뭐 할머니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 거고 대꾸 좀 해주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1: 맞나? 알았다.
4: What's this?
2: 아니, 그거는 지나가는 모기도 알겠다. 떡볶이 아이가 그걸 뭘 물어보노? 설마 영어 못해서 못 물어보는 거 아니제?
4: Oh,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again? This isn't just any tteokbokki. It's made with a secret recipe that's never been revealed to the world ever before. And since you're my first customer today, I want you to try it and give me your honest review. So, what would you like?
2: 오빠야, 그러면 떡볶이 2인분 달라 하고 나는 알제 떡보다 어묵파, 어묵을 더 많이 달라 해라이.
1: 맞나? 그래. 어묵, 저기 저 벤치 가서 앉아 있어라. 내가 사갖고 갈게.
2: 알겠다. 그런데 뭐 설마 어묵 더 주세요. 이 말이 영어로 어려워갖고 내보고 가있으라는 거 아이제. 빨리 사온네.
4: So, what can I get for you? This two, this more, please. You know, this more and more and more.
5: 오늘 배워볼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4: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5: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4: More A than B, please.
1: B보다 A를 더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응용해서 물보다 얼음을 더 많이 주세요. More ice than water 라고 하면 됩니다.
5: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4: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5: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6: (목소리)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

0: 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ung.

0: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o Bangsong.
1: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2: The time is now 4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4: 您现在正在收听的是每天晚间11点至12点为您带来的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
5: 欢迎打开2026年6月4号星期四 UBFM90.5 釜山联网网综釜山英文广播为你带来的一小时中文节目釜山华语之音，我是龙哥。一到六月，是的，心情似乎呢就会先一步呢忙碌起来，因为从六月中旬开始呢，大学生们呢将陆续迎来暑假，随后呢中小学生呢也将进入假期，而许多人期待已久的夏日旅行计划也将会呢接踵而至。今年夏天呀，除了去欣赏釜山湛蓝的大海之外，不妨也走进这座城市里的国立文化呢与科普场馆，那么为自己呢增添一些知识和一份感动。当然想探索海洋奥秘的好朋友，那你可以前往哪里呢？釜山韩国国立海洋博物馆和韩国国立水产科学院。那么喜欢科学体验的好朋友可以走到国立釜山科学馆呢去感受的科技的魅力。同样想了解历史的朋友可以参观国立日地强制动员历史馆，而喜欢的传统艺术的朋友啊，您可以打卡国立釜山国乐院去聆听呢韩国传统音乐的优美的旋律。是的，可以选择的地方呢实在是太多太丰富了哈。那其中有些地方呢是连我自己啊都还没有去过呢。而我刚刚提到的这些场馆，那你又打卡过几处呢？可以给我们分享一下哈，留言告诉我就可以了。好的，这个夏天呢不妨找一个时间呢一起呢去看一看，一起去打卡一下吧。来接入今晚的第一首歌曲，여행가고싶어，来自 B2B。
6: Yo, what's up? I'm getting sick of doing the same thing every single day.
7: I know what you mean. You know what? Let's just go and have some fun.

0: 富山地区各类企业及经营单位开展2025年经济普查。 富山市表示以安全与创新并存的未来能源产业城市富山为发展愿景，制定富山广域市核能产业发展规划，并正式推进相关工作。富山市表示将截至6月24日招募参加7月在富山举行的全球数据黑客松大会 Dive 2026的 参赛者。 富山市表示将推进2028世界设计之都釜山宣传联动海外设计展支持项目，进一步提升2028世界设计之都釜山的国际影响力。关注天气变化，根据釜山地方气象厅的预报，釜山明天多云转晴，气温19至30度。
1: 您正在收听的是釜山华语之音 BEFM 90.5 釜山华语之音，敬请期待。
2: 韩语一句话，中文来对碰，轻松学语言，
3: 快乐零负担，
2: 韩中对对碰。
0: 一句一句说得溜，听得懂，准备好了吗？一起对对碰。안녕하세요，韩中对对碰准时开张，我是你的中文搭子龙哥。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알려드릴 지영쌤입니다. 大家好，我是志英老师。
0: 네, 지영쌤으로도 반갑습니다.
4: 반가워요. 중국은 워낙 땅이 넓어서 관광지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볼거리도 많잖아요.
0: 네.
4: 그만큼 매표소에서 표를 사거나 넓은 공원에서 길을 찾거나 멋진 인생샷을 남기고 싶을 때 꼭 필요한 중국어 표현들 있죠?
0: 没错没错，是出片很重要啊。好，那为了让大家能够旅行的更加的顺畅。 是毫无后顾之忧，于是乎今天我和金老师依旧为大家精心准备了三个在景区景点里面最实用的场景和句子，你只要掌握了呢这几句，保证啊大家在中国呢旅行的时候能够稳操胜券。
4: 좋습니다. 우리의 여행을 한층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마법의 세 문장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0: 네, 好, 你 준비好了吗?
4: 네, 관광지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거쳐야 하는 관문이 바로 매표소죠.

0: 있죠.
1: 에이, 是的.
0: 요즘은 모바일 예매도 많이 하지만 현장에서 성인표 두 장 주세요 라고 말하거나 학생 할인 등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1: 没错,到了景区呢,首先第一步呢,当然就是卖票了,买门票.

0: obviously, right?
1: Of course.
0: That means you have to use the same tumbler at least 60 times just to break even with paper cups. 텀블러도 최소 60번은 써야 종이컵보다 친환경이래요. 일단 I think I fulfilled this purpose. 아마 여러분 이 텀블러 아마 방송에 한 60번 넘게는 봤을 겁니다.
1: And I think a lot of the tumblers I had 50 times at least, you know. Just put water in it, drink it, you know.
0: 맞아요. 네.
1: But they get mine, some of them get beat up.
0: Oh, 저도요. 근데 that's the definition of a tumbler, right? You let it tumble, you let it fall, you let it roll. 뭐 밖에 뭐 끓여도 일단 안에 음료는 그쵸. 아무 상관없잖아요.
1: Exactly. So buying new pretty tumblers frequently is actually destroying the environment. 그래서 좀 오래 쓰는 게 좋죠. You have to use them long.
0: 네.
1: So do you often replace your eco bags or tumblers with new ones? That's the question. And some people even just collect them.
0: 네.
1: 그냥 쓰지도 않고 그냥 이제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거는 조금 뭐 본인 취향, you know, you might like that, but when you're thinking about the environment, it's not really helping.
0: 저도 가끔씩 좀 에코백 그 영어로 그 tote bag이라고 하잖아요.
1: Yeah.
0: Like those tote bags. 집에 좀 많아요. 근데 like I don't like receiving tote bags. 저는 솔직히 그 에코백을 받는 거 이게 증정품으로, right?
1: 더 이상은 필요 없어.
0: Like free gift, right? 받기 조금 이게 뭐라 그랬지? 아, 부담스러운 건 아닌데, like I don't think it's not gonna help me. So I like sometimes I like say like no thank you. Like it's free. It comes with whatever I bought, but like give it to the next person. 왜냐면 저는 이거 계속 이 모으는 것도 I don't think it's good for me and I don't think it's good for the
1: 생각보다
0: environment.
1: 생각보다 보니까 나도 I have like a bunch. 근데 내가 모은 것도 아닌데.
0: 네.
1: But I actually use them.
0: 네.
1: Because 뭐 그런 마트 가면
0: 네.
1: 그 우리 마트는 그 사람이 없어요. 그 계산할 때.
0: 네네.
1: 그러면 비닐 하나 주세요. 이게 안 되니까.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아, 항상 머릿속 안에 I need to bring a bag.
0: 맞습니다.
1: I do that a lot.
0: 왜냐면 you know when you sign up for membership at like those you know those big like warehouse stores like Costa Teng, 뭐 Today Teng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 멤버십 사인업 하면 그 가방 주잖아요.
1: 나는 그거는 좋아.
0: 그건 저 진짜 좋아요.
1: 크고 튼튼하니까.
0: 맞아요, 맞아요. 아마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합니까? 저는 예를 들어 그 코스트 땡하고 이 트레이드 뭐 땡이 여기서 좀 like they're like each
1: 경쟁.
0: other's competition, right? So I purposely take the blue Costa Teng bag over to 그 Today Teng.
1: 그렇죠.
0: 네. 그렇게 하니까 뭐가 좀 나 좀 잘못하고 있나라고 그런 느낌 드는데.
1: You know,
0: I thought it was just me.
1: You know what I do? I actually go on a cost thing run.
0: Yeah.
1: What I do is I go on my scooter and I bring two bags.
0: 네.
1: One on my right, one on my left.
0: Uh-huh.
1: And I go through and I just put it like 사람이 많잖아요.
0: 네.
1: I put and I don't use a card.
0: 아, 또 다시 그쵸 그쵸.
1: One here, and I haven't filled up, and 네. I'm in and out
0: 네.
1: from my house. 거의 왔다 갔다 해가지고 떠나는 시간 그리고 다시 들어오는 시간 한 시간 반 안에. I'm in and out in 1 hour and a half.
0: 진짜 Mr. Efficient here. 형이랑 코스트 가야겠다.
1: But, I know what I need.
0: 진짜 갈 때마다.
1: Like when I do a barbecue. Get the meat, get a meat. Barbecue sauce, barbecue sauce.
0: 맞아.
1: Vegetables, bread, boom.
0: 진짜 갈 때마다 너무 시간. 재밌긴 해요. It's fun, right? But like I spent like 2 hours there.
1: You know the carts?
0: Yeah.
1: It's like traffic time.
0: 맞아, that too.
1: 그 운전하는 사람들도 못 안 있잖아요 거기요. 그래서 그 카트 운전하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It's rush hour every day there. So folks, as tomorrow is World Environment Day, kind of a friendly reminder to all of you, right? Even though we use those tote bags, eco bag, or maybe even tumblers, like how often are we using them? To, you know, make it live up to its purpose of being eco-friendly. 자, 그렇다면 우리 뭐 green, 보통 green 하면 뭐 이 친환경이란 뜻 있잖아요, right?
1: Mm-hmm.
0: 근데 그 뜻 말고도 일상 구어체에서 어떻게 자주 쓰는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Green with envy. Green with envy. 그래서 질투로 좀 눈이 멀다, 뭐 질투로 눈이 뒤집히다라고 말할 때 He was green with envy.
1: Green이 은근히 그 질투란 얘기가 있어요. So they say the green monster.
0: 맞아요.
1: Green, 그 사람이 완전히 그 green monster가 돼버렸어.
0: 맞습니다.

0: The MB Monster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1: 네, 그래서 오 제 아 내 새 차 보고 엄청 부러워했어. He was green with envy when he saw my new car. Or he turned into a green monster when he saw my new car.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0: 그리고 뭐를 허가, 뭐 승인할 때 green light라고 또 많이 하잖아요.
1: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그거 어떻게 됐어? We're in the green.
0: 맞아요. We're in the green. They gave us the green light. 네. 우리 뭐를 해도 돼. 허락을 받았어. They gave us the green light.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1: 오늘 green이 은근히 그 어렵네요.
0: 네.
1: We're green에서.
0: 근데 피디님 물어봅니다. 혹시 남녀가 마음에 들 때는 green light라고도 표현할 수 있나요?
1: It's cool. 뭐, we're in the 약간 it's green light.
0: 네.
1: 그래서 근데 예를, 그건 약간 한국적인 그 표현인 것 같기도 해요.
0: 예를 들어 나 쟤 좀 좋아하는데 가서 좀 말 걸고 싶은데 일단 눈 마주쳐야 돼. 눈 마주쳤다. 나한테 웃고 있다. She's giving me the green light. 이런 yeah. 느낌인가?
1: 아니면 브라질리안 바베큐의 그
0: 맞아요, 녹색 여러분. 그 브라질리안 바베큐 뷔페 갈 때요 이거 그린 라이트 해야지 고기 계속 보잖아요.
1: 그리고 배부르면 빨간 색깔을 바뀌잖아요.
0: 맞아요.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Thur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1: We got 조원이 형's Vibe Check.
0: Vibe Check.
1: That's right. We take you on a musical journey picked by songs from my past. And w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and then go through the lyrics and just talk about those great songs.
0: 맞습니다. 이어서 Globe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how on K-culture and global vibes.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리얼 토크도 이어집니다.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Honey의 Vibe Check.

0: And I actually started singing like Boyz II Men and other singers. But Luther Vandross is a little bit different because he sings different. Like Brian McKnight, they go, hey, right? But Luther Vandross is like, oh, oh, oh.
1: 깔끔하게.
0: Hey, hey, hey.
1: 맞아요.
0: At the end. 이 마지막에 기다리다가 그냥 한참 노래하고 있는데 뒤에. It's very different. Very relaxed.
1: That kind of R&B technique, I feel like that's more 그 옛날에 그 블루즈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Whereas Brian McKnight, 이거는 진짜 이렇게 자기의 스킬로 조금 솔직히 그 애드립을 통해 이렇게 자기 쇼업하는 거 조금 있긴 있잖아요.
0: I think, yeah. So it's, I think, a little more purpose-filled ad-libs versus singing the song and then just lingering on the lingering on the
1: 맞아요.
0: the vibe.
1: 그래서 좋아요. Luther
0: Very Vandross. Relaxed.
1: 좋아요.
0: So this song is just beautiful.
1: 그러면 일단 Luther Vandross Here and Now 가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0: Let's go.
1: 네.
0: Here we go. Let's start. One look in your eyes and there I see just what you mean to me.
1: Just what you mean to me.
0: 당신의 눈빛을 단 한 번 보는 것만으로 알 수 있어. 당신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1: 맞아요. 일단, you know, when people like are confessing their love to like people like oh, you mean the world to me.
0: Yeah.
1: 진짜 너는 나의 세상이야라고 이렇게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Yeah. 그래서 what you mean to me. 너는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0: Here in my heart, I believe your love is all I'll ever need. 내 마음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게 필요한 건 오직 당신의 사랑뿐이라는 걸.
1: 맞아요. All I'll ever need. 진짜 이것만 있으면 된다.
0: Holding me close to the night, I need you. 이 밤이 다하도록 당신을 꼭 안고 난 당신이 필요하다는 말해요. I look in your eyes and there I see what happiness really means. 당신의 눈을 바라보면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1: 오, 아, 진짜 이거 이거 완전 이게 작업 멘트 아니에요 이런 거.
0: But the way he sings is so sincere.
1: 어 맞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이 가사만 들으면 오 완전히 작업 멘트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긴 있는데요. 이 나중에 우리 한영 미니 콘서트를 통해 진짜 스윗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예요.
0: The love that we share makes life so sweet. Together we'll always be.
1: Together we'll always be. 이게 무슨 뜻이죠?
0: 우리는 언제까지 함께일 거야.
1: 아, together 함께
0: 그렇죠.
1: will always be. 뭐가 이게 뭐를 you know be 그 동사 있잖아요. 뭐가 to be something.
0: 그렇죠.
1: I am 하고 그렇게 말할 때 하는 거지. Together we'll always be. 왜냐면 앞에 together가 와서 we'll always be together. 원래 together가 뒤에 가야 되는데 여기선 앞에 있네요. Together we'll always be.
0: That's right. This pledge of love feels so right. Oh, I need you. 사랑을 담은 이 약속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난 당신이 필요해요.
1: Oh, 가져가.
0: Here and now, I promise to love faithfully. You're all I need. 바로 지금 이 순간, 난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해요. 당신은 내게 전부니까.
1: 네, 자 여기서 이 핵심 단어가 faithfully 인 것 같아요. 이 faithfully 단어서 어디서 나오냐면 뭐지 그 종교적인 그런 뭐지 그 상황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성경책이든 or like maybe even like weddings. 그렇죠. 이게 결혼식 때 서로 이 그 약속하는 거. I promise to love you with you know I love you faithfully till the end. 그냥 이 나의 믿음. 이렇게 모든을 모든. 이렇게 모든 것을 바쳐서 right? Because to have faith means to believe in something. 네.
0: Here and now, I'll vow to be one with thee, you and me. Your love is all I need. 바로 지금 이 순간, 난 당신과 하나가 되겠다고 맹세해요. 당신의 사랑만이 내게 필요한 거 전부니까.
1: 자, 여기서 좀 신기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Thee. 근데요, I vow to be one with thee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thee는 조금 옛날 말이긴 한데, the more modern way to say thee is you. 그렇죠. 그래서 thee는 좀 어디서 많이 나왔지? 이게 Shakespeare 요 옛날 막 윌리엄 셰익스피어 그런 좀 옛날 시 같은 거에서 이거 thee, I promise to love thee until the end of time 막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thee라고 하면 you 뜻입니다. So I vow to be one with thee, which means I vow to be one with you. 여기 vow도 V-O-W 이것도 약속이라고
0: 약속.
1: 합니다. 약속 V-O-W vow.
0: 근데 약속보다 조금 위대한 거죠.
1: 좀 promise보다 조금 더
0: 맹세 같은 이 저 맹세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I vow, 뭐 I swear.
0: I swear.
1: 맞죠. 네. 어 좋아요. 자 가사만 들으면 어 좀 너무 로맨틱하다. 여러분 이 완전 the romantics will be put over the edge once you hear. Kim Johan's version of Luther Vandross's Here and Now.
0: And one of the things is, where is life without romance? 근데 로맨스가 여러 로맨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 관련된 로맨스도 있고 그냥 인생의 로맨스.
1: 어, 맞아요. 어, 꼭 이게 사람한테 맞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남편, 와이프 이런 거 대해서 로맨스 말고
0: purity.
1: Oh, romance towards life, I think.
0: That's right.
1: Right?
0: 그 예를 들면 뭐 야구 있잖아요. There's a romance between the truth of the baseball, the glove, and the sport. 그러니까 이 공이 그냥 true sports 딱 해가지고 열심히 뛰는 이 선수들의 그 열정의 로맨스.
1: Oh yeah.
0: 그게 되게 존경스럽고 약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 자체만 되게 존경스럽게 하는 그 로맨스도 있어요.
1: 왜냐면 사람이 he or she is such a romantic 이라고 하면요. 어, romantic 듯이 진짜 사랑 관련된 예를 들어 사람한테 사람에게 그 주는 그 사랑 대해서 romantic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면 근데 another way to you know mean another meaning of romantic is the way you see the world.
0: Yeah.
1: 그냥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그냥 이 순간 나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 이런 것보다
0: cynic의 반대죠.
1: 그렇죠. 그렇죠.
0: Cynical.
1: Right? Being a cynical 반대는 being a romantic. So you see just the beautiful things mm-hmm. in the world.
0: And that you try to live that way.
1: 맞아요. That's what also being a romantic means. 좋습니다. 자, 그러면 without further ado, 형, shall we?
0: Let's get it.
1: All right. Han Young's version of Luther Vandross, Here and Now.

0: 진짜 형 미쳤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김조한 he's crazy. He's insane. He's loco en la cabeza. 아 형 너무 좋았어요. Luther Vandross here and now. 근데 아까 뭐 Luther Vandross도 그렇고 아까 Brian McKnight 말도 했잖아요. 근데 김조한 여기 진짜 이런 R&B예요. 이 목소리에 너무 뭐라 그러지? 너무 깔끔하면 안 돼. 왜냐면 Luther Vandross도요. He has a little bit of that 살짝 그 목 뒤에 이 가래 조금 있는 그런 허스키
1: He's got a little bit of that husky, but it's very clean at the beginning. 네. And then he holds on.
0: 맞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이게 스킬인 것 같아요. 형도 똑같고 이게 브라이언 맥나이트도 그렇게 하는데 진짜 they can be like 목소리를 완전 맑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yeah. but a little bit of that, 막 이런 좀 소리 좀 허스키한 목소리도 내고 싶을 때 낼 수 있는데 딱 근데 형이 방금 들었던 you have that control. As well, 그래서 너무
1: I actually
0: 좋아요.
1: studied him. I think there's levels of singers. Like you listen. So my beginning was like New Edition, and then it went to Boyz II Men, and still I study. I'm going back to them, but at the end was like Luther Vandross because his is so different. It's at the end. 다른 애들은 앞에 있는데 Luther Vandross is all at the back.
0: 네.
1: 그래서 와우.
0: 맞아.
1: It's sort of fun.
0: 근데 진짜 형도 좋은 선생님들 있긴 있다.
1: Oh yeah. I learned from the best.
0: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Luther Vandross here and now. 일단 형 너무 잘 들었고요. 가사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Can't wait for another episode next week. All right,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After the song, Ange will be joining us for today's Globetrotting. But in the meantime, Luther Vandross 선생님이 부릅니다. Here and Now.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줌에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3: 와, 오빠야, 여기 꼭 한국 시장 같네. 여행 와서 한국 음식 하나도 못 먹어가지고 엄청 먹고 싶었는데 잘 됐다.
2: 맞나? 내 말 믿으라 했지. 여기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야시장이거든. 여기 전 세계 음식이 다 있다 캤다.
3: 뭐 매콤한 게 먹고 싶은데 떡볶이도 있겠나? 오빠야, 설마 저거 떡볶이 트럭 아이가?
2: 맞나? 맞네. 자, 가서 떡볶이 실컷 먹자. 가보자.
5: Hello, how are you? Oh, you two look Korean. I actually went to Korea recently and learned this tteokbokki recipe from one of the most famous grandma chefs there. Oh, you're going to be amazed when you try it.
3: 아, 오빠야, 뭐 할머니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 거고 대꾸 좀 해주라.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2: 맞나? 알았다.
5: What's this?
3: 아니, 그거는 지나가는 모기도 알겠다. 떡볶이 아이가 그걸 뭘 물어보노? 설마 영어 못해서 못 물어보는 거 아니제?
5: Oh, would you like me to explain it again? This isn't just any tteokbokki. It's made with a secret recipe that's never been revealed to the world ever before. And since you're my first customer today, I want you to try it and give me your honest review. So, what would you like?
3: 오빠야, 그러면 떡볶이 2인분 달라 하고 나는 알제 떡보다 어묵파, 어묵을 더 많이 달라 해라.
2: 맞나? 그래. 어묵. 저기 저 벤치 가서 앉아 있어라. 내가 사갖고 갈게.
3: 알겠다. 그런데 뭐 설마 어묵 더 주세요. 이 말이 영어로 어려워갖고 내보고 가있으라는 거 아니제? 빨리 사온네.
5: So, what can I get for you? This two, this more, please. You know, this more and more and more.
0: 오늘 배워볼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5: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0: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5: More A than B, please.
2: B보다 A를 더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응용해서 물보다 얼음을 더 많이 주세요. More ice than water 라고 하면 됩니다.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떡보다 어묵을 많이 넣어주세요.
5: More fish cakes than rice cakes, please.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0: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1: 맞다, 올스타.
0: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0: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2: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That's right. We have Ham joining us back in the studio for another episode of All-Star Theater Presents.
2: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Hi, hi. How are you?
0: I'm good. How are you?
1: To be honest,
0: yeah,
1: we were talking off air a little bit.
0: Mm-hmm.
1: Not so great.
0: The throat is not feeling too,
1: well. Yeah. 네. 여러분, 진짜 희한하게 어제 방송 마치고 after the show yesterday, I could feel my throat started swelling up again.
0: That's not a good feeling.
1: But I went for the same thing last week.
0: Uh-huh.
1: Right?
0: So maybe there's a little bit left there.
1: 네.
0: Yeah.
1: 근데 약 먹고 나아졌거든요.
0: Oh.
1: 근데 이 PM 뒤에서 일부러 지금 기침하고 있다. 내가 뭐 옮겼다고 지금 말하려고 지금.
0: 우리 부스터 여러분, 민수가 힘내도록 please send him some supportive messages.
1: 여러분, 아픈 것도 좀 그렇고요. I mean, I'm sick, but what hurts me the most today?
0: Uh-huh.
1: 저 오늘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0: yeah.
1: 혼났죠요. 민수가 혼났죠요, 여러분.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0: 아, 일단 말투는 둘째 치고 왜 혼났어?
1: I didn't take all the medicine he prescribed.
0: 아, 혼날만 하네요.
1: 네, 5일째 줬는데 근데 뭐 환자님 뭐 며칠까지 먹었어요? 근데 선생님 저 3일까지 맞고 다 나았는데요? 라고 했는데 근데
0: Are you the doctor?
1: Exactly, right? Korean professionals, especially doctors,
0: yeah,
1: they have this art. It's an art form, I want to say, of indirect communication. 이게 돌려서 말하기 있잖아요.
0: Huh.
1: You could call it indirect communication. You could call it passive aggressive.
0: Is it a little because they're always writing something while they're talking to us?
1: 근데 그거 오늘 저한테 혼나는 거 느낀 게 아, 왜 그러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아, 환자님 좀 속상할 수 있는데 그 약을 제가 처방한 거 다 안 먹어서 그래요. You didn't take all the medicine that I prescribed. That's why. 속상할 수, 이 말, 속상할 수 있는데. So I was thinking, 나 속상하지 않는데. Right?
0: But they were being, he or she.
1: He.
0: He was trying to be polite.
1: Yeah.
0: But basically, 내 말 안 들으니까
1: exactly.
0: 그걸 냈죠.
1: 그 순간, 왜 이렇게 나 기분 안 나쁜데요? 라고 생각했는데. 저 뭐지? 그 처방 다 받고 나가는데 나한테 혼내고 있었구나. He was saying, 아, 환자님 속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 말이 내 말을 안 들었잖아.
0: 민수 있잖아요. 좀 속상할 수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자기 몸 관리도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 I'm sorry.
1: 여러분,
0: 힘내봤어요.
1: 네. Rookie mistake입니다.
0: 네. 이수님께서 민수 씨한테 wish you will get well soon. Thank you.
1: 네, 이런 문자 원해서 이 스토리를 말해준 거예요.
0: 아, 좋습니다.
1: 근데 두두님, 민수님 진료실 나가면 의사 선생님 뭐라고? 얘가 안 읽을 거야. 우리 선생님 착해요. 저 이분 3년 동안 가고 있었는데.
0: 근데 그 민수 씨 좀 그런 직업병 있지 않아요? When you go meet a doctor,
1: yeah.
0: do you try to be funny and entertaining? 약간 그 의사 선생님을 좀 이렇게한테 좀 이렇게 좀 즐거움을 드리려고 갑자기 DJ 직업병 나오지 않아요?
1: 첫 번째, first meeting my 그 이비인후과가요, ENT예요.
0: Yes.
1: Right? Ear, nose, throat doctor, right? ENT doctor인데. 그 처음에 I've been going to him for the past 3 years. 우리 첫 만남 그냥 너 그거 이제 그 사진 찍으려고
0: yeah.
1: 그 긴 그거 뭐야 젓가락 이렇게 놓잖아요.
0: Into your nose or throat?
1: 네. Both.
0: Okay.
1: 근데 코에 넣는데 좀 깊숙이 들어갑니다라고 힘 빼세요라고 하는데 그냥 재미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빼고 괜찮으세요라고 했는데 웃음이 나와서 죄송해요라고 했는데. 다시 놀게요. 진짜 완전 the most serious face he could give. 그 이후로 우리 서로 그냥 이 비즈니스 관계로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0: Does he know that you work at BFM?
1: 일단 그 하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0: 아, 그렇군요. 와우.
1: 근데 가끔씩 또 대기실에서 우리 All-Star English 알고리즘 그 들어가거든요.
0: Uh-huh.
1: 아마 의사 선생님 노트북 알고리즘 나올 수도 있습니다.
0: He knows.
1: 그렇습니다.
0: Yeah.
1: 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enjoying my story. 네. 자, 오늘의 All-Star Theater Presents.
0: 네. 오늘 자, 어느 작품인지 들어가기 전에요. We're going to give you a little hint. So, we're going to play you a little music. 여기서 어떤 작품인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오, 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 익숙한 듯 안 익숙한 듯. 누구죠? 누구죠?
1: 저는 사실
0: listeners
1: 한국에는요. In Korea, I know kids, they study like classical music.
0: Yeah.
1: Right? In the US, not so much.
0: You mean in piano lessons?
1: No, not piano lessons, like the history of it. Oh. Right? So they know like classical like pieces. But in America, 저는 학교 다니면서 이런 클래식 노래 수업에서 이렇게 나온 적 없어요. But I did

0: Wolfgang Amadeus Mozart. 모차르트 음악이죠.
1: Wolfgang.
0: 네. 네, 오늘 작품 1984년작 영화 아마데우스입니다.
1: 아, 네. 이거는 클래식이죠.
0: It's a classic. Do you have memories of watching it when you were young?
2: I think this was the first time when I was young, and this is my first time seeing like men in wigs.
0: Yeah.
2: Right? I mean, you read about it in like, you know, a school, like, you know, history, because they did it in the U.S., mm-hmm. right? You know, their forefathers,
0: yeah.
2: right, wearing wigs and everything.
0: They were wearing the powdered wigs.
2: But I just saw it in the pictures, but then this, like, actually seeing it, my first time, this historical piece.
0: I mean, we get to see you in this powdered wig in our thumbnail today.
1: 네, 기대하세요, 여러분. 네.
0: Wow.
2: But yeah, this is, you know how, like, our generation, we learn a lot of history through movies,
0: 그죠.
2: Right? Well, Amadeus is one of them.
0: Yeah.
2: Forrest Gump, right? That's a movie
0: true.
2: That we learn yeah. like modern history from.
0: 에픽한 so. 영화들이죠.
2: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아마데우스는 이제 엄연히 말하면 정그 모차르트의 삶을 막 그대로 따라가는 바이오픽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 극 중에서 모차르트와 또 그 다른 궁정 음악가인 안토니오 살리에리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아주 재해석을 멋있게 한 작품인데요.
2: 맞아요.
0: Mozart, of course, you know, it's the genius musician, composer. 이 극 중에서는 아주 그 장난기 많고 좀 철없는 존재예요.
2: 맞아요.
0: Yeah. yeah. So you're going to play that role today. 오늘 민수가 모차르트를 한번 재해석을 해볼 거고요.
1: 뭐, 저 아닙니까?
0: 또 이제 살리에리는 이제 아주 성실하게 이제 존경받는 궁정 음악가이지만 이제 모차르트를 만나고 나서는 왜 신이 내가 아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진짜 재능을 줬을까?
2: 네.
0: 그 열등감과 약간 질투심이 아주 활활 타오르는 캐릭터예요.
2: 맞아요. One thing I noticed, even as a kid when I saw this movie, all the other actors and all the other characters, they're English because obviously, you know, although, you know, this is something that took place in Europe and everything.
0: Yeah.
2: All their lines are in English, but although the characters carried a very sophisticated tone with their dialogue.
0: Yeah.
2: But Mozart's character, like he talks like he's in like a, you know, like 90s rom-com.
0: Basically.
2: Like movie.
0: Very much so.
2: Yeah.
0: Yeah.
2: So I really couldn't take Mozart's character seriously because of his very aloof. But
0: it was shocking.
2: At times
0: almost.
2: Passionate.
0: Yeah.
2: Personality.
0: 저도 이 영화를 어린 시절 봤을 때는 the themes that they deal with about, you know, jealousy, rivalry, 잘 이해를 못했는데 얼마 전에 이걸 다시 보니까 it's such a great movie.
2: Yeah.
0: Yeah.
2: I would definitely
0: agree. Really, it's about the human experience.
2: 네.
0: Yeah.
1: 여러분 일단 기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가기 전에 이 문자 읽고 오늘 네. 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운님, 민수님 약간 엄지 같아요. 이 사진. 근데 어떻게 보니까.
0: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This is perfection.
1: 미대 PD님들 오늘 이거 누구 엄지 손가락에 제 얼굴을 진짜 PD님 손가락 엄지 손가락에 제 얼굴 붙인 거 아니죠? 저도 오늘 썸네일 보고 근데 제 목 어디 갔어요? 턱 어디 갔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2: And I saw it. So I agree.
0: But it molds in with the Mozart, the actor's face too.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아름다운 하나의 엄지가 탄생했지 않습니까?
2: Well, You're very nice with your words.
0: Yeah. 네.
1: 고수님은 엄지보다는 대파 꼭다리 같은데요? 라고. 대파 꼭다리 어떻게 생겼지?
0: 여러분 지금 그 계신 곳에서 집이든지 차 안이든지 민수와 좀 비슷하게 생긴 물건들 한번 알려주세요.
1: 여러분 사진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네,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카카오톡에는 너튜브 댓글로도 보내주보세요.
0: 네, 좋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it.
2: Alright, so scenes from Amadeus. Shall we?
0: Yes.
2: Cue.
1: Mozart의 악보를 처음 읽어보는 살리에리. 그는 악보 위에서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마주한다. 웃지 마세요.
2: On the page, Salieri comes face to face with Mozart's genius.
0: 악보를 보는데 처음에는 별거 아니더라고. So simple. 되게 단순한 리듬으로 빰빰 빰빰빰 bassoons, basset horns. 그런데 갑자기 그 위로 an oboe. 오보에가

0: 모차트는 금지된 프랑스 희곡 피가로를 오페라로 만들려 한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와 궁정 사람들은 모차트를 불러 따져 붙는다. 모차르트.
1: You know, I declared the French play Figaro unsuitable for our theater, don't you? 그대는 프랑스 희곡 피가로가 공연에 적합하지 않다는 걸 아는가 모른가?
0: Yes, sire. 예, 폐하. 알고 있습니다.
1: And yet I hear you're turning it into an opera. 그걸로 오페라를 만들고 있다는데 사실인가?
0: Who told you this, Majesty?
1: Is it true?
0: Well, yes, I will admit to this.
1: Would you tell me why?
0: Well, Majesty, it is only a comedy. 어떻게?
1: Mozart, you know, I am a tolerant man. 나는 관대한 사람일세. 내가 금지했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야. Figaro is dangerous. It creates anger between the classes. 계급 사이에 분노를 부추기고 지금 프랑스에선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0: Sire, I swear there is nothing like that in my opera. I removed anything political. 정치적인 부분은 모두 덜어냈습니다. I hate politics.
1: You are very innocent, my friend. 모차르트 자네 참 순진하군. These are dangerous times. 고작 연극 한 편 때문에 백성들을 자극할 수는 없네.
0: But Majesty, it's just fun. It's about love. 사랑 이야기예요.
1: Love again? 또 그 사랑 타령이군.
0: Yes, but it's new. Completely new. People will go mad for it. 사람들은 열광할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막 마지막엔 어느 부부가 싸우면서 이중창으로 시작하다가 Then the wife's clever maid comes in. 부인의 하녀가 들어오면서 A duet becomes a trio. 삼중창이 되고요. Then the husband's valet enters. 남편의 시종이 끼어들면서 The trio becomes a quartet. Then the gardener comes in. Quartet, 사중창이 quintet, 오중창으로 됩니다. And it keeps growing and on and on. 폐하, 제가 이걸 얼마나 오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 I have no idea.
0: Yes, 몇 분을 갈 것 같아요?
1: Well, okay, maybe 6-7 minutes?
0: Sire, 20. 20분 동안 음악이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20 minutes of continuous music.
1: 그게 정말인가, 모차르트?
0: Only an opera can do this, sire. In a play, if 20 people talk at the same time, it's just noise. 연극에서 20명이 동시에 말하면 그건 그냥 소음이죠. 하지만 오페라는 다릅니다. In opera, with music, 20 people can speak at once, and it becomes harmony.
1: Aha. Mozart, no one doubts your music. 자네의 음악과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문제는 자네의 판단력이야. Figaro is a vulgar farce. 피가로는 저속한 소극일 뿐이야. 좀더 고상한 주제를 고르게 모차르트. Choose something more noble.
0: Noble, sire? Noble? 저는 이제 그런 고상한 이야기들이 지긋지긋합니다. Dead legends, gods, heroes. 왜 오페라는 늘 헤라클레스, 호라티우스, 오르페우스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해야 됩니까? Why must opera always be about Hercules, Horatius, or Orpheus?
1: 모차르트, 이 오페라라는 것은 우리를 고양시키기 위해 존재하네. Opera is meant to ennoble us.
0: Sire, be honest. Which would you rather listen to? Your hairdresser or some ancient hero? 자기 이발사 이야기가 더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똥도 대리소 똥도 대리석으로 눌 것 같은 고대 영웅 이야기가 더 재밌겠습니까?
1: What did you say? 자네 말 조심하게. Control your tongue, Mozart. How dare you?
0: Forgive me, my majesty. I'm a vulgar man. 제가 좀 저속한 인간인 거 맞습니다. But I assure you, 장담한 건데요. 제 음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My music is not.
1: 결국 오페라 피가로는 무대에 오르지만 관객과 황제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단 9번의 공연 끝에 막을 내리게 되고 화가 난 모차르트는 살리에리를 찾아와 하소연을 하는데
0: 9 performances. That's all. 9. And then they took it down.
1: I know. It's outrageous. 정말 말도 안 되죠. 하지만 관객이 우리의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품위 있게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If the public does not like the work, we must accept it with grace.
0: But why didn't they like it?
1: Well, I can speak for the emperor. You asked too much of his royal ears. 황제 폐하는 이 한 시간도 집중하기가 힘드신데 네 시간짜리 오페라라니요.
0: What about you? 당신은요? 마음에 들었어요? Did you like it?
1: I thought it was marvelous.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0: Of course it is. It's the best opera ever written. I know that.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안 온 거죠?
1: My friend, you didn't even give them a big bang to each song, you know, so they know when to clap. 노래가 끝날 때 이 자, 박수 치세요라고 알려주는 그 큰 마무리도 없었잖아요.
0: I know. Maybe you should teach me how to do that.
1: 감히 제가요. 다만 괜찮으시다면 I would be honored if you looked at my new piece. 제 새 작품도 한번 봐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0: Oh, no. The honor would be mine.
1: Grazie, Wolfgang.
0: Grazie a lei, signore Antonio.
1: 앤씨.
2: 네. 재밌다.
1: 재밌죠. 이거 왠지 지금 막 뭔가 연극 같아서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2: 이 계속 저 좀 이
1: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2: 이 둘이의 이 모차르트 and Salieri 티키타카 and Mozart with the noble
1: emperor.
2: The emperor.
1: Yeah.
2: 이 티키타카도 조금
1: fun.
2: 저도 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좀 재밌는데 맞아요. 더 하고 싶다.
1: 네. So this movie was based on a play. Peter Schaefer라는 그 작가가 쓴 또 연극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네. 이 연극 자체로도 굉장히 너무 훌륭해가지고 이 영화 시작하면서 이제 캐스팅할 때 배우들이 다들 막 정말 누구나 이 역할들을 맡고 싶어 했다고 해요.
2: 아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1: Well, I mean, 근데 이제 극 중에서 이 그 영화를 보신 우리 청취자들은 아실 텐데 아마데우스 그 우리 모차르트가 웃는 웃음소리가 있어요.
2: 근데
1: 아주 경박하면서도
2: 전 제가 보내준 링크에 좀 잘 따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봤던 그 장면 아니었나요?
1: It's really hard. I mean,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한번. 민수 오늘 너무 잘했어요.
2: 이런 느낌이었구나.
1: 이런 느낌이야. It's hard though. Yeah, yeah.
2: Because you know, I was 저는 이 오늘 이렇게 대사는 어느 정도 읽고 저는 그 너튜브에 있는 이 딱 이 씬을 여러분 저는 All-Star English Presents를 이게 준비할 때 그 혜연 씨가 보내준 그 장면을 몇 번 돌려보고 하거든요.
1: 근데 이 영화는 because it's an older movie,
2: 맞아요.
1: some scenes I couldn't even find.
2: 맞습니다. 그래서 두둥님이 대본 숙지 안 하셨는데 똥 대사 보고 놀라시는 거 보고 라고 하는데 I'll be honest, 좀 놀랐습니다.
1: 네.
2: 내가 또 잘못 읽었나? 라고 싶었어요.
1: 그 시대 비엔나에서는 약간 그런 표현도 아주 좀 고급지게 했더라고요.
2: 그렇죠. 네. 근데 맞는데? 라고 넘어갔습니다. 역시 우리 좀 very sense.
1: Yeah.
2: 네, 좋아요. 자, 그러면 English expressions we could learn from Amadeus.
1: Let's get into it. So this whole movie really is about, jealousy and envy. 이 영화의 그 주된 테마가 또 시기와 질투인데요.
2: 네.
1: So The word jealous and envious, they're similar.
2: Yeah.
1: 그리고 사실 우리 everyday English에서는 사실 둘 다 비슷하게 쓰이는데 조금 감정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요. Yeah. So let's look at envy first. Mm-hmm. Envy는 누군가 가진 것을 그게 재능이든지 성공, 외모, 내가 없는 것을 남이 가졌을 때 탐내는 감정이에요.
2: 네.
1: So it's 부러움. It's like, oh, I want what you have. Yeah. Minsu, I envy your voice.
2: 왜? 손가락질 하면 안 돼. 왜?
1: So many options. I didn't know what to choose from.
2: 왜 버벅거렸죠? 민수의 잘생김, 민수의 위트. 뭐
1: I mean... I envy your it factor.
2: 아.
1: 민수의 또 스타성. 정말.
2: It factor도 좀 대충이긴 한데.
1: So, 네. envy. So, 엄연히 말하자면 내가 없는 것을 부러워. So, for example, I envy your talent. Or in this movie, Salieri envies Mozart's genius. 그죠? But jealousy is a little different. Jealousy는 yeah. 내가 가진 것. 이게 사랑이든 관심이든 관계이든 요것을 누군가한테 빼앗길까봐. So it's 질투, right? I'm afraid of losing what I have is jealousy. So, for example, he got jealous when his girlfriend was talking to another man.
2: Yeah.
1: 네,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질투를 했습니다. And sometimes older siblings, they get jealous when there's a new baby in the family. 그죠?
2: True.
1: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모의 관심이 이제 뺏길 수도 있으니까.
2: Yeah.
1: Yeah, so those are envy and jealousy.
2: Yeah.
1: Listeners, when do you guys get jealous or envious?
2: Yeah?
1: Yeah, I mean, Minsu, when was the last time you felt that jealousy or envy?
2: I mean, I'm envious, you know, every day. Ooh. When I'm on, like, you know, social media, 뭐 노트북 보면서. 그쵸? 부럽잖아요, right? 막 사람들 뭐 블로그 막 이런 거 보고.
1: Yeah.
2: But then I feel like it gets to a point, you know, being envious, having envy. I feel like it starts from like a kind of like just something very light, very casual.
1: Yeah.
2: But then I feel like envy can turn into something like jealousy later down the road if you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1: 그죠.
2: 너무 내가 없는 거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1: it's
2: then
1: true.
2: It goes to a little bad place.
1: But I like to think that. In the past, when I felt jealousy,
2: yeah.
1: 특히 뭐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시기나 질투를 느낄 때는 I would hide it.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I just started sharing. 아, 너 이거 정말 잘한다. I'm so envious of you.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2: 네.
1: 이렇게 뭔가 이렇게 꿍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2: 맞아요. 어떻게 보면 칭찬으로 나오기도 하고 it comes out as like a compliment sometimes, right?
1: So it means so I do truly, I am envious of just your natural way of speaking to people. I sincerely mean it.
2: 여러분, 혜연 씨 눈동자가 살짝
1: 흔들리면서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우리 부스타들과 이렇게 아이고. 소통할 수 있는 그 편안함이 정말 저는 부럽고 질투심도 납니다.
2: 네, same can be said for you.
1: 아.
2: 그래서 우리 부스타분이 사실 이거 혜연 씨 들은지 모르겠지만 they want more of this 티키타카.
1: Okay.
2: 이게 좀 리퀘스트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1: 아, 이렇게 되니까 조금씩 이제 불편해지네요. 받으니까 그만할게요.
2: 좀 넘어갔습니다.
1: 자, 우리 그 이 jealousy, envy와 관련된 표현 한 가지 짚어볼게요.
2: 네.
1: I'm green with envy.
2: 아.
1: 네, green이라는 그 초록 색깔이 또 이 질투나 부러움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2: That's right. 네.
1: 너무 질투나고 부러워서 배가 아프다. I'm green with envy.
2: Yeah, we talked about this in the first hour actually. How green is a color that kind of symbolizes being envious, maybe even like jealousy can come into play when it comes to green.
1: 이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작품에서도 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질투를 주의하소서.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농락하고 잡아먹는 초록 눈의 괴물, the green-eyed monster입니다.
2: So green symbolizes, you know, envy as well.
1: Interesting.
2: Unfortunately, Hale, we have run out of time,
1: let's
2: but
1: go.
2: So much fun. Scenes from Amadeus that we did. I'm sure listeners enjoyed it as well.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very fun episode of All Star Present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bye everyone.
2: 좋았어요. We're going to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one is Mozart's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performed by 조수미.

0: 보장 기대했죠. 아니 근데 저 숙연이 괜찮나라고 지금 엔지니어님도 지금 확인하고 있어요. 저 죄송합니다. 일부러 했어요.
1: 제 호흡곤란 아니고요. 실제로 하신 겁니다.
0: 아 여러분 근데 아, 두둥님 이 모창 기대한 거요. 사실 다른 날이었으면 진짜 나왔을 건데 아, 말해줬죠. 저 오늘 그 이비인후과 가서 혼났다고요.
1: 네. 우리 둥피님께서요. 민수 표정 때문에 악마 소환하는 음악 만든 것 같아요. 네. 그,
0: 일단 뭐 아티스트가 재소화해가지고 right I reinvent a classical piece, make it my own sometimes.
1: 네. 네 우리 닥터 선생님이 둥피님이 쏘아 올린 매우 큰 곡이라고 하시는데. 어 슈가만 땅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어. 짜란다라고
0: 아이고 슈가만 땅님 일단 칭찬 너무 감사하고요.
1: 아, 노래하니까 효과가 있네요.
0: 슈가만 땅님 위했습니다 제가.
1: 네. 역시
0: 감사합니다.
1: 아니, 문자를 읽어야 되는데요. 그 아, 오 둥피님 생각보다 오 근데 잘하시네요.
0: 도예라고 말인데
1: 어
0: 도예라고 말인데 근데 일단 근데 우리 문자 요청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하나 더 둠피님 혜연님이 envy 하실만 하네요. 라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자 이제 그 이제 노래를 하기 전에 방송이 시작될 때부터 문자가 온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 베네님께서는 오늘 1등으로 이제 들어오셨고요.
0: 아이고
1: 우리 닥터수님이 2등이시고 네. 이게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 부분이 둠피님 3등.
0: 와. 3등까지 온 거 좀 오랜만이네요.
1: 어 사실은
0: It's been a while.
1: It's been 4년 전이었나요? 아 4년 전 저희 방송 없었죠.
0: It's been a while.
1: 네네.
0: 어, 이 모습 보기 너무 좋습니다. I like what I see.
1: 네, 그 좀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둠피님께서 생방 참여자만 누릴 수 있는 꿀보이스. 우리 어, 조한이 형 말고요. 민수 씨를 그, 말씀하신
0: 그쵸.
1: 것 같아요.
0: 그래서 땡큐라고 네. 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저도 땡... 그걸 예상했어요.
0: 오늘 이거 칭찬, 영어로 compliments.
1: 네네네.
0: 왜 그렇죠? 살짝 I'm getting a little suspicious. 살짝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1: 네. 그리고 이제 아침 치즈님. 오! 처음 오셨어요. 아침 치즈님.
0: 아침 치즈님?
1: 네. 아침 치즈님 처음 들어오셨고.
0: 아침 치즈님. 네. 아침에 치즈 맛있지. 빵 위에. 아, 왜 좀 agree 해주세요.
1: 어, 우리 피디님 치즈 아침에만 드신다. 오늘 무슨 일 있나요 오늘?
0: 저는 그리고... 저는 브리 좋아해요. 브리 브리 치즈. 네, 브리 치즈 과자 네. 위에 까까 위에 네, 크래커 위에 올리면
1: 우리 둥피님 delicious. 외국 방송 하지 마세요.라고 어? 그 꿀보이스 얘기.
0: 우리 외국 방송 맞아요.
1: 아니 외국. 왜?
0: 아, 왜곡.
1: 네, 왜곡이 Sorry. 아니고 이제 네. 왜곡 방송.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슬슬 마무리로 들어가자면 우리 민수 씨께서 오늘 아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네. 혼났다.
0: 오늘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혼났죠, 민수가.
1: 네, 그 이 부분에서 우리 다은 님께서 오늘은 댓글을 안 다시려고 했대요. 그냥 듣고 자기 할 일 하려고 했는데 네. 민수 님 왜 이러세요? 이게 댓글이 또 들어왔고 우리 닥터스 님께서
0: 민주가 약을 안 먹었다고 이비인후과 선생님한테 혼났죠.
1: 이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웰컴 투 부산. Let me show you around. Here you can find the world's largest musical in-ground fountain and the world's only UN Memorial Cemetery. Stroll along the coast and explore the largest mountain fortress in Korea. As well as all this, there are so many tourist attractions, beautiful exhibitions, vibrant culture, convenient facilities, and delicious foods unique to Busan. With all the beauty and charm of the amazing city of Busan, you'll find yourself right at home in this ever-changing tourism paradise. So stay with us a while. Busan, your number one tourist destination.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ha Bangseong.
2: Annyeonghaseyo,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2: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점심 급식도 맛있게 먹어요. 자, 한 명씩 와서 밥 받아 가세요.
3: Hello. Today I want to eat many many meat. 많이 주세요.
2: 아이고, 그래요. 자, 여기 밥도 이렇게 많이 주고, 자, 고기랑 채소도 많이 먹어요.
3: This meat, it's too fatty. I don't like this part. Can I have some other meat, please?
2: 왜 안 가요? 뒤에 친구도 급식 받아야 되는데. 아, 내 정신 좀 봐라. 맛있게 먹으라고 안 해줘서 그렇구나. 자, 우리 친구 맛있게 먹어요.
3: No, not that. This meat too greasy. I want other meat.
2: 우리 어린이 친구가 편식을 하는가 봐.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지요. 그래야 키도 쑥쑥 크지. 자, 다음 친구.
3: No, I just want other meat. No fat. Another cut, please.
2: 아이고, 자, 어린이 친구, 골고루 안 먹으면 노 산타, 산타 할아버지가 안 오실 텐데 얼른 가서 먹어요, 알았지요?
3: I don't want fatty meat. Another cut, please.
2: 아, 미트! 미트 빼달라고. 오케이, 자,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오케이.
3: No, I want meat. Why did you take away my meat? 아!
2: 아이고 아이고 왜 울까요 우리 친구가 밥도 많아서 다 못 먹겠어요. 알았어요. 밥도 반의 반만 곧 반의 반만 줄게요. 자 다음 친구.
3: My 고기.
2: 오늘 배워볼 표현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영어로 뭐라고요?
4: The meat is too fatty. The meat is too fatty.
2: The meat is too fatty.
1: 고기의 부위를 cut이라고 하는데요. 기름기, 즉 지방이 많은 부위는 fatty, 지방이 없는 부위는 lean이라고 합니다. 고기를 주문했는데 지방이 많아서 지방 없는 부위로 주세요라고 하고 싶다면
4: This meat is too fatty. I would like a lean cut, please.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아요.
4: The meat is too fatty.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목소리와 아이디어로 직접 만드는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6: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looking for you.
5: 부산 진구청과 부산 영어 방송이 지원하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 도시 청취중. 청년 정책, 상권, 문화 그리고 지역 이슈,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6: Culture, local issues, or your own unique stories. If you can dream it, you can air it. This is brought to you by Busan Jinggu District and BE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5: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접수는 6월 21일 일요일까지.
6: Open to any Busan resident aged 18 to 39. Apply by Sunday, June 21st.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befm.or.kr.
5: 자세한 내용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8: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9: 제가 들어드릴게요.
10: 여기 앉으세요.
11: May I help you?
8: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